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여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도 우리네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풋풋한 초록빛은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자연과 어울려 초록빛 이야기를 전하고 5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문우 가수가 부른 노래 민들레 꽃 언덕을 감상합시다.

은은한 라일락 향기와 실록으로 짙어가는 나뭇잎 때문인지 5월에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씨는 가족이 함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 가기에 제격입니다. 훈춘시의 신봉숙 씨는 성군들을 돌보느라 외출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며칠 후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 노래를 가야겠다면서 그 기쁜 심정을 노래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신봉숙 씨네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꽃구경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0: 겨울의 화창한 날씨에 꽃잎에서는 이슬이 반짝이고 창문 너머에서는 새들의 재잘금 소리가 귀마 좋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영 씨는 이젠 타향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된답니다. 그간 가정도 이루고 아들도 기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고향의 부모님이 마음에 안겨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 걱정이지만 자식은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문안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전하려다면서 부모님이 즐겨보시는 소품 황혼 고백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근심돼 그랬구만.
2: 야, 모시게 그렇게 근심이 되그랜도.
1: 그 제발 나를 차버리지 마소, 예.
2: 아니, 차버리겠구나. 근심하지 마소.
1: 예. 내 말임도 자꾸 근심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아이고, 마임도. 우리 둘이 그 일을 그 집에 광어 동일하겠는지, 아야겠는지. 내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내 소리. 대단히 묘한 방법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2: 무슨 방법인데?
1: 아, 예. 우리 둘이?
3: 예.
1: 광어를 몰래 오고
3: 예.
1: 가도주인 찾아가서 가도주인 보고 광어하고 잘 말해달라 마이들까.
2: 야, 입이 정말 답답하구만. 우리 광어 혼자 아는 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째 전 세계에 우리들이 연애를 한다고 소문 쫙 드는 여잔데.
1: 야, 아이, 그래 뭐 어쩌면 좋습니까.
3: 내 치마 꽉 잠고 두 날 입사. 네. 내 이제 우리 광어 기분이 좋은 날에 실제 눈치를 봐서 막 들어보겠습니다.
1: 그게 될까?
3: 아이고, 되는 아니면 듣지 노래 세 마리 듣지 그랬네.

0: 그래야 내 집에 가서 해? 좋은 소식 기다리게 하실 거라.
1: 그랬어. 네. 잘 나갔어. 그랬는데 아기 딸이가 목이 있어서 서성거린다.
0: 가 우리 둘이 갈라질 때 동자가 아예 했대 그 뭐야.
2: 어, 이불 정말 눈이 보게. 근데 서인 어째 그랬겠지? 놀랬지?
3: 예. 오늘 뭐 했습니다?
2: 에휴, 사기 더 뻗어져서 사경으로 추구하는 길이다.
3: 사경으로? 그래, 어친들께 썼습니다.
2: 아니다. 우리는 글쎄 싫다는데 그 사경부 선생 글쎄 겨우 그 예감들하고 같이 추리해서 전번 주일부터는 예감들하고 같이 춘다.
3: 감각이 좋았었지?
2: 그 자체
3: 재밌었었지?
2: 재밌지? 어, 나는 늙으면 아이 그런가 했대. 어쩐고 정작 영감들 앞에는 툭 맞으서니까 이 가슴이 거기서 막 두근두근두근하지. 낯이 막 달아오르는 게 어, 어쩌고서 내 연애 한 시선으로 대단한 것 같지. 됐어. 글쎄 듣기 싫다면 아이 말 안 되지. 아이 됐어.
4: 기래길래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하면 아이 된 일이 없다지 했으면 좋겠어.
2: 아이 그만 사래. 딱 사래.
4: 아,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더욱이는 야, 늙음아 연애란 얼마나 묘한 것인가.
2: 야, 니구 연애란 게 무슨 소리니?
3: 어, 맞지, 연애라 아이한다.
2: 어, 아이한다, 아이한다. 어, 어째 이렇게 연애란 소리만 들어도 몸이 어싸게 난 아이한다.
4: 아이, 글쎄, 딱 연애를 하겠다무 내 말리진 않겠는데. 어. 아이, 혹시 그 올바른 영감이 우리 집 들어오면 그게 집안 망신 아니고 말이야.
2: 어, 그래서 그나마야 내가 확실할래. 영감 한다고 해도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영감이 여야 되고.
4: 그렇지.
2: 어, 둘째, 퇴직급이 적어도 2000원 이상이 돼야 되고.
4: 당연하지.
2: 어, 셋째, 여기 제일 중요한 게인데 그저 시시각각 나를 그저 아끼고 사랑하고 살뜰하게 대해줘야 된단 말이다. 여기 내 영감을 선택하는 최저 표준이다.
4: 그렇지 않고 최저의 최저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구만.
2: 그렇지.
4: 그래 엄마 정말 연애를 아였지?
2: 아야한다. 어, 나는 바깥에 나가서도 절대 영감들하고 휩쓸리지도 않고. 아. 어, 이 우리 집 문턱에는 영감들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된다.
0: 대신다.
2: 모른다.
0: 계십니다.
4: 에이구, 뭐 영감들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다는 게 무슨? 정말.
0: 누구십니다? 아, 김영감입니다.
4: 아야, 저 김영감 자연 조건이 세게.
2: 어, 그래 저. 내 무슨 저렇게 미쳐살 영감 친하겠네. 어, 뭐 아니다.
4: 이지?
2: 막아서 내 웃다 그냥 말았죠. 어, 이게 무슨 개파이 되는지 모르겠어.
0: 너 어느 때 왔니?
4: 예, 한참 됐구만.
0: 한참 되니?
4: 예.
0: 학교랑 잘 있어?
4: 아이, 저거 좀 빨리 가자. 아, 들어없어, 들어없어. 저, 무슨 일이 있어 왔겠는데? 예?
0: 아, 그, 너 엄마 계시냐?
4: 아, 우리 엄마, 아, 엄마 저 어디 가셨구만.
0: 니 거짓말 하자야. 이제 때는 너 엄마 목소리 듣기는 같던데.
4: 아, 그거는 내 저 김아빠하고 장난하시느라고 코로 맞고 누구신도 이래서구만.
0: 그랬네. 예. 이름 내 삐뚤었구나.
4: 괜찮구만. 내가 말 없어.
0: 아, 니가 할 말이 아니다.
4: 아, 괜찮구만. 말 없어.
0: 에이, 니가 할 말이 아니다.
4: 말 없어.
0: 아니, 니하고 연애라는 거 봐야 돼, 니야.
4: 연애로?
0: 아이, 그 연애한 게 아니다. 예. 아! 저 우리 독보에서 이제 저 연애지구로 여행 간다 말이다.
4: 아, 여행? 그 좋은 일이지 뭐. 아저씨, 아저씨. 여기 해, 저래. 왈말해 버리.
0: 딱 가봐야.
4: 예.
0: 내 니하고 엄숙한 문제를 하나 털어놨게.
4: 예. 예.
0: 어? 똑바로 앉아.
4: 예.
0: 딱! 빵아 담배 피우.
4: 야, 뭐 어제 담배랑 고나면 야야 하메이랑도?
0: 아, 내 엄숙한 문제를 말하자고 그래. 그래 분위기를 좀

0: 원래대로 야자 없어. 그게 더 편하구만.
1: 이럴 때는
0: 그렇죠.
1: 야,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 살려봐도 광고만 시원시원하고 토이크 남자를 못 봤다.
0: 그치. 아무리 토이크다고 재원 바로 내놓겠습니다.
1: 그냥 나서 좋아하지.
2: 뭐이란데?
1: 이제 여행 갈 때 광호 엄마하고 같이 가면 좋다 말이.
0: 그거 사이에.
3: 야, 이게 말이 알 떨어지다.
4: 아, 저 김아발. 아, 혹시서 우리 엄마한테 중매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3: 중매?
4: 예?
1: 야, 니 이렇게 똑똑하야. 어떻게 중매서로 왔습니까? 어떻게 첫눈에는 중매서로 왔다.
0: 그래, 어떤 분도. 네, 여기다 딱 적었다가 우리 엄마 다 해보라고.
1: 그래겠니?
0: 예.
1: 아, 저쪽 형님이 어떤 사람인가?
0: 예, 예, 예.
1: 아, 그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지 뭐.
0: 아,
5: 저 형님이 또 대포를 부.
0: 예, 그 다음에.
1: 아, 그 다음에는, 아, 그건 멋진대로 잘 보살피고 살뜰하게 대해준다 말이야.
5: 그 저보야 알면서 내무 저를 좋아하겠어.
0: 예.
1: 그 다음에는, 제자라 하자까 자라야 돼. 아, 저보야. 저쪽에서 조약이 니 태도 어떤가 알아보자는 게.
0: 아, 내 사모 두 로이님이서 만년을 행복하게 보낸다면서 아무 얘기 없었구만.
1: 이야, 똑똑하다.
0: 아니, 그렇대도 아까 이 일에서 저 우리 엄마하고 얘기 있었을까?
1: 얘기 있었냐?
0: 예. 그런데 저 우리 엄마 약혼하는 최저 조건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규정했어.
1: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0: 예.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간부여야 한다.
1: 아, 적어도 국장급 자리 정신승리 같다. 정말 너만 한 얘기야?
0: 예.
1: 그럼 나 이대로 전화할게.
0: 예.
1: 둘째는 뭐야?
0: 아, 둘째. 둘째는 퇴직금이 적어도 요 2,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
1: 뭐지가 2,000원 이상?
0: 예.
1: 저래 나를 잡아라 잡아.
5: 아유, 섭이 너는 두문두문 내 데서 가져간다.
1: 내게 사람 잘못 봤는가? 아, 그럼 이달로 전화할게.
0: 예,
1: 세 번째는 뭐야?
0: 아, 그럼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1: 아.
0: 시시각각 우리 엄마를 보살피고 시시각각 아껴야 한다.
1: 이걸 나 다 했다.
0: 어째야, 너 놀랬었구만.
1: 나도 놀랐다. 아, 내 말은 조연겜이 이 세 번째 조건은 아주 멋있게 한다 말이다.
0: 아, 예. 그런데 요 세 개 기본 조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부합해야 돼도 여지도 없었구만.
1: 무식에 한 가지 부합 아이다도 여지 없다고.
0: 그렇자고.
1: 미네?
0: 미네?
1: 여마이도?
0: 여마이도.
1: 썩의 마이도?
0: 썩의 새끼 마이도 없었고.
1: 이게 정말 너무하냐, 원래?
0: 네, 친히 얘기한 게군.
1: 하, 이건 내 사람 잘못 봤는가? 그러니까 나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예. 부합 아이다도 아이 된다 말이지.
0: 예.
3: 아이다,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다.
4: 저, 김아발.
3: 아.
4: 이제 볼일을 다 봤지 했습니다.
1: 그 집안 다 봤다.
4: 글쎄, 볼일을 다 봤으면.
1: 볼일을 다 봤으면 예. 회사 뒤뒤 보내서.
4: 아, 예. 잘 갔어, 예?
5: 저 인간은 정말 가자는가?
1: 야, 강호야!
4: 아, 예. 예. 자!
1: 물을 한 모금 주게.
4: 아, 예. 자, 감사합니다.
5: 예? 물을 시원하게 마시면 대답하게 말했어.
4: 예.
1: 자, 방어야!
4: 예.
1: 담배 한 대 피우고 갔다.
4: 아, 예, 피웠어, 피웠어.
1: 앉아 피워야 되겠다.
4: 아, 예, 앉아 피웠어.
1: 정말 이 세 예.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 아이디도 미네 여지 없단 말이지.
4: 예.
1: 이거 정말 너무 딱 친히 집중 몽수한 얘기지.
4: 예.
1: 좋다.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틀어지고 아이 넣는다면 내 저쪽을 대표로 해서 예. 결론을 내리겠다.
4: 아, 예, 예.
1: 기꺼이나!
4: 예?
5: 기꺼이나 하지!
1: 내 숨을라!
4: 아, 저, 정말 감독!
1: 정말 가재 군놀이자니?
5: 저, 저래 좀 어쩌고 좀...
1: 까워요!
4: 예! 아, 저기 쫄라! 예! 아, 저, 후회라야지!
1: 아야지!
5: 저, 저렇게 가!
1: 까워요!
4: 예! 예! 아, 저기 쫄라!
0: 예!
4: 배 숨을라! 짜이젤라!
0: 정말 알 말이겠구만.
3: 간다, 간다, 간다.
5: 이거 가는가? 누가 이거 없어? 이거 이거.
1: 이선 누가?
5: 이선 지금 뛰라고
1: 이런 놈에게.
5: 근데 이렇게 가면 나는 어찌란다. 나도 어떻게라면 할 말을 해야 되겠구만.
1: 그런데 이거 없어.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란 거는 무슨 말입니까?
5: 그 그거는 다 너무 개고드니까 내 허망소리 제칭겠구만.
1: 허망소리라. 문화대회 때 허망소리를 쳐서 맞아 죽은 사람이 얼마인가. 허망소리라.
5: 내 다시는 허망소리를 안 하겠구만. 가봐야. 앉아. 네 듣기 좋든 나쁘든 잘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1: 마시고 침착하게 얘기를 합쳐. 예. 기회는 한 번뿐이야. 강호야.
0: 예?
1: 너도 시원히 한 모금 쫄룩 내라.
2: 이야, 더 크게 준다야. 더 먹어야 돼.
5: 저기, 나는 이 김아바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2: 아, I love you.
5: 같이 살겠다.
2: 아, 유명한 짜이치다.
5: 네 반대해라.
1: 잘해주구만. 이 세상에 그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음도.
5: 그래 싶다. 그런데 내 이렇게 말해서 다 동의하면 좋고 동의해야 하면 예.
1: 이거 봐봐. 낼래서 두 분 모자 간의 안정단결이 파괴되면서 아이 됐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맙소.
5: 이거 봅소.
1: 이거 봅소. 사랑의 기로에 서서. 내 포도를 했는가? 그럼 거기서 합쳐.
5: 눈물을 긋지 말아요.
1: 이거 봅소. 별로 내보다 썩 낯선 줄을 모르겠지만.
2: 자,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아이, 잠깐만. 야, 어디를 마음대로 나왔어. 여기 앉아.
5: 옳다. 그렇게 딱 악을 쓰고 갈라앉혀라.
2: 야, 엄마. 아니, 내 그렇게 시비더리도 모른 아들로 보였음도. 내 그렇게 부모 심정도 모른 아들로 보였음도.
5: 말은 잘한다.
1: 정말.
2: 엄마. 엄마 만년의 행복이 이 자식의 행복이고 엄마 만년의 고독이 이 자식의 고독이구만.
1: 에이, 그 시비돌이는 빠이 아는 게 해주자.
5: 아는 지자.
2: 이미 칼돔의 오후에 오른 명태 제도제를 무시해. 얼마나 좋은 부인도. 저 사실은 내 두 부의 관계를 안지 오랐구만. 두 부인 낼래서 이 일을 얘기 못한 것도 왔구만. 내 오늘 이 일 내서 온겠구만.
5: 오늘은 판결이 나겠구나.
2: 나는 두 부인 만년에 행복하리라고 믿었구만. 나는 전적으로 지지했구만. 저 아버지, 아이 무슨 벌써부터
5: 아이, 빨리 해라 봐.
1: 이랬는가? 내 아들 광우.
2: 예. 저 전화 받았어. 예? 아이 뭐 전화. 아이 내 어려 받아.
5: 빨리 받았어. 그래다가 나 생각이 바뀐다니 꾸지.
2: 그럼 꾸란 편들은 봐. 자, 자. 어이, 저. 아버지, 어머, 기분 좋지?
5: 저
2: 소불도 달김에 빼놨다고. 예. 우리 이전에 가서 가서 사진 찍을까? 그럼 좋지 뭐 좋지. 그리고 저 아버지하고 어머 약혼 사진 한 장 찍지 뭐. 그게 더 좋지 뭐. 자 가겠소.
5: 우리 영감 칠십이.
6: 우리 너치 육십에 기분 좋아까 퍼져봐요.
7: 아들이 덕분에 약혼 사진 찍는다네.
8: 누군가 세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만큼 마음의 주름, 지혜의 주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을 더 젊게 사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요? 김림성 교화시에 거주하는 문소나 씨는 30여 년간 투병 중인데 가족의 사랑으로 물아먹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하여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남편과 딸이 고맙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문선아 씨의 쾌유와 가족의 행복을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드넓은 하늘과 꽃향기 그리고 웃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초록빛 5월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초록빛 나뭇잎은 짙은 색으로 시원하게 물들어가고 기온도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서성진에 사시는 황명선 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왕청현인데 아버지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의 정을 잊을 수 없어 하신다면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황명선 씨는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 만천성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꽃구경 들놀이를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른 언덕에 태양이 눈부시고 고향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꽃구경 들놀이를 다녀온다면 너무나도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면서 초록빛 향연을 즐기시고 5월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렴수원 가수의 노래 정산 록수로구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80세가 됐을 때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은 카토를 놀리며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어려운 그리스어를 배우나? 카토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서 시작했네. 그래요,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날,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이 행복해지기 위한 최고의 날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 어떤 달력에도 나중에라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행복이 저 앞에 있는데, 사랑이 저만치 있는데, 나중에 행복해지면 되지, 나중에 사랑할 거야. 이러면 행복도 사랑도 모두 물 건너가겠죠. 남아있는 내 인생 가장 젊은 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미루지 마세요. 남은 인생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에 소중히 다루고 열심히 살아야 하겠죠?

그래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네, 이런 소중한 순간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족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가요? 네, 금방 최진희 가수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최진희 가수의 목소리가 저는 참 매력적이어서 최진희 가수의 노래를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노래가 주는 위로와 용기, 추억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이라는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노래로 또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결혼 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갱년기가 찾아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일상의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감당하기 어려운 소극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면서 점점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게 됐다. 언젠가 나도 갱년기를 겪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실제 나에게서 벌어지니 그 체감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처음에는 갱년기를 의심하지 못하고 단순히 피로가 쌓여 몸살이 난 줄 알았다. 감기약을 먹어도 좀처럼 낫지 않고 피로감은 근육 통증으로 이어졌다. 어디라고 꼭 짚을 수 없이 온몸이 짓부둥하고 아팠다. 나이가 들어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더니 내가 아프고 나서야 엄마를 떠올리게 됐다. 엄마도 내 나이 때부터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다. 40대 후반에 자궁수술을 한 엄마는 호르몬 부족 때문인지 늘 고단해하셨다. 그때는 갱년기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저 엄마가 수술 받을 때 피를 많이 흘려 그러는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서도 엄마가 늘 기운이 없어하자 연세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산부인과에 모시고 갈 생각을 못하고 산 게 참으로 한스럽다. 엄마가 돌아가고 이숙해서도 엄마의 갱년기를 의심하지 못했다. 갱년기가 나에게 찾아오자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서 집안 청소도 게을리 하게 됐다. 아프기 전에는 매일 화장실을 빡빡 닦았고 며칠에 한 번씩 수건을 싹 꺼내서 삶았다. 계절이 바뀔 때면 옷장 안에 양말 수납장도 다 정리하고 가족들의 신발도 먼지가 묻을 새라 닦으며 깔끔을 떨었다. 이런 내가 집안일을 방치하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하기 싫어졌다. 주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안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나름 깔끔하다고 자부하던 나인데 한번 손을 놓아보리니 집안 곳곳에 먼지가 내려앉았다. 그런 어수선한 집안에 하루 종일 박혀있다 보니 사람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신경은 예민해 있었고 몸은 더 아픈 것만 같았다. 보다 못한 남편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노래 교실에라도 다니며 콧바람을 쐬라고 등을 떠밀었다. 무슨 난데없는 노래 교실이냐 싶어 남편을 쳐다봤더니 동료의 아내도 갱년기를 심하게 겪었는데 노래 교실에 다닌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며 나보고 한번 다녀보라고 권유했다. 누구보다 갱년기를 잘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나였다. 그래서 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노래 교실을 다니게 됐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막상 취미를 가져보니 생각보다 노래 부르는 일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시간 동안 우울한 감정이 사라졌다. 노래 교실에서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악보 보는 법도 익혔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갔더니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게 됐다. 노래를 통해 내 삶은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채워졌다. 수업을 들을 때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나 내 얼굴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만함과 자신감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다. 노래 교실에 다닌 지 반년쯤 지나서부터 노래는 내 일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다른 일이 생겨 참석이 어려워져도 한 반에 다니는 지인한테 물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익히려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매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니 언젠가부터 제법 기교도 늘고 표정도 풍부해졌다. 집에서 한껏 예민해했던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흥얼거리니 남편도 덩달아 좋아했다. 노래 교실은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었다. 하여 삶의 재미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였다. 어느 날 노래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모여 피자 파티를 하기로 했다. 평소에 수업 시간 동안만 함께했던 우리는 그번 파티를 계기로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취미, 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쉬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나였는데 같은 취미로 선교사와 친구까지도 했다. 그녀와 나는 때때로 수업이 끝난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날도 선교사는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을씨년스러운 날씨 탓에 기분만 꿀꿀할 것 같다며 노래 교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비 오는 날인데다 주중이라 카페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다. 카페 직원이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 줬다. 그날따라 커피잔 위에 동동 떠있는 하트 모양의 거품이 눈에 들어왔다. 선녀사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 그 하트를 망가뜨리기 아까워서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먼저 핸드폰에 담았다. 그때 손녀사가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셀카를 찍어보자고 제안했다. 서로 마주 앉았던 우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한쪽에 모여 앉았다. 손녀사는 팔을 길게 뻗어 핸드폰의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 손녀사는 자신의 사진 기술을 탓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우리 나이에 사진을 찍어봤자 기분만 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금까지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김빠진 고무 풍선 마냥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우리 앞 테이블에서 혼자 노트북을 열어 작업하던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저기 괜찮으시면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선녀사는 고맙다며 핸드폰을 그 젊은이에게 넘겨줬다. 핸드폰을 받아든 젊은이는 우리를 선녀사가 앉았던 자리에 나란히 앉아보라고 했다. 빗속에 서 있는 창밖의 커다란 가로수가 배경이 돼 화면이 더 멋지게 나온다면서 말이다. 젊은이는 성의껏 사진을 찍으며 웃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진을 확인한 후 젊은이는 만족스러운 듯 선녀사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우리 둘인 사진을 보며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깔깔 웃었다.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이 여러 장이나 됐다. 진짜 잘 찍었네요. 고마워요. 자리로 돌아간 젊은이는 다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바람직한 젊은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유난히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한껏 들떠서 수다를 떨다가 아쉬움을 안고 헤어졌다. 만약 노래 교실에 다니지 않았다면 선녀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날처럼 분위기 있는 사진도 찍지 못했을 것이다. 노래 교실에 다녔기에 갱년기도 별탈 없이 잘 넘겼다.

전에는 카페 같은 곳은 젊은이들의 전용 공간이라는 생각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종종 분위기 좋은 카페에 찾아 들어간다. 향긋한 커피향을 맡고 카페마다 다른 인테리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우울함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 20여 년 동안 가족을 위해

금방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임영웅의 노래입니다. 인생.

네, 인생이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가사가 참 의미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가사에 귀 기울여 들으셨나요? 네, 워낙 리듬감도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에 집중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그래요, 노래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또 노래 교실에

다니면서 노래를 배우고 또 잠시 쉬어가는 타임, 아, 저로서는 정말 부럽습니다. 노래와 함께 행복한 이런 후반생을 즐기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노래로 100세 시대 제2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삶의 활력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노래를 배우고 싶지만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오늘 저희 방송을 계기로 가장 젊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인생 최고의 무대라고 합니다. 그럼 네, 제가 준비한 노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곡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노래가 어떤가 싶어서 네,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배워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함께 노래를 우리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흥룡강 조선호 방송 여성클럽 노래교실입니다. 네, 함께 미운 사랑 배워봅니다.

네, 미운 사랑 어떻게 따라 부르셨나요? 저도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불렀는데요. 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악귀에 힘을 준다고 흐르는 물을 잡을 수는 없듯이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비로소 서로의 숨쉴 틈이 생기고 그 틈이 관계를 더 오래가게 합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책 중의 한 단락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내 뜻대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무 큰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돈독해집니다.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비결은 바로 적당한 관심과 여유입니다. 관심을 주면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관계의 시작은 종종 함께 한다는 기대에서 출발하지만 오래가는 비결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합니다. 너는 모임을 즐기지만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해. 이런 사이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채우는 색이라고 보면 싸움의 원인은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강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단단해지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너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노력하는 모습, 너의 버릇을 다 좋아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이지만 뿌리는 단단히 땅에 박혀있는 것처럼 관심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여유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레미노는 누굴 닮아 곱창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추 넣고 볶아주면 밥은 안 먹고 순 곱창으로 배를 채우는 애예요.

두꺼운 개시미어 니트 재질의 롱 원피스를 편한 파자마로 갈아입으면서 올케는 진선이 잘 손질해 놓은 돼지 베레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누구는 맛있는 줄 모를까? 손이 하도 많이 가니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 삶아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짚고 볶아도 맛있고 찌개를 끓여도 맛있는 게 돼지배리다. 아들이 좋아하면 직접 사서 해줄 일이지. 하필이면 진선이가 힘들게 손질해 놓은 배에 눈독을 들을 거 뭐람.

네 놈 몫은 따로 챙겨놨네라. 이따 갈 때 잊어버리지 말고 순대랑 같이 챙겨가거라. 그런 진선이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네, 따로 두셨다고요? 그래도 우리 민우 생각하는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어머님 최고예요. 올케는 잇몸을 혼이 드러내며 웃었다. 엄지를 내미는 제스처도 빼먹지 않았다. 전에도 뭘 뜨득할 때면 꼭 저런 모습을 보이곤 했었다.

거부간에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자니 진서는 슬그머니 심술이 났다. 자신과 교대해줄 언니를 위해 하는 순대라면 힘들어도 참을 만했다. 그런데 뭐 선자까지 챙긴다? 그렇지 않아도 돼지배를 손질할 때부터 량이 많아 보였다. 순대를 하고도 남을 량이었다. 숙회를 해먹을 요량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는 진선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돼지배를 따로 싸서 냉장고에 넣는 것이었다. 왜 그러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민우 몫을 따로 챙긴 것이었다. 작은 딸이 매일 허리에 파스를 붙인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도 부려먹고 싶었을까? 며느리는 뒀다 고아 먹으려는 건가? 삶아 먹으려는 건가? 망할 할망구. 진선이는 속으로 울분을 터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나무람했다. 야, 아가, 돼지고기 다지라 했더니 칼도마 마저 다져 뿌리겠네. 살살해. 지민은 화를 애매한 돼지고기에 풀었나 보다. 이런 건 기계에다 뚜루룩 하러 오면 얼마나 쉬워요. 그럴 거면 순대는 왜 해? 사 먹고 말지. 누가 아니래요. 하여간 엄마는 막내딸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죠. 영케 참았던 말들인데 터지기 시작하니 가마에서 튀어오르기 시작한 옥수수 튀김 마냥 펑펑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가씨 그만들 해요.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 맛있게 먹으려고 순대를 하는데 왜들 그러세요? 괜히 늦게 온 내가 미안해지네요. 참 어머니, 가옥 소유증 낸다는 일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냈다고 하셨잖아요. 눈치 빠른 올케가 말머리를 돌려서야 모녀간의 투닥거림이 멈췄다. 다 해결이 됐나 보더라. 이제 틈나면 가서 내야겠지. 어머님 명의로 내시려고요. 여수면 유산세라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가혹소유증이라. 진서는 처음 듣는 소리다. 종이 연불에는 마음 없고 잿밥만 생각한다더니 어쩌면 얼케가 찾아온 의도는 순대가 아닌 진문서에 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부모님을 상해로 모셔가려던 계획은 무산이 되어버렸다. 부모님이 살고 있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팔아버렸던 터라 급히 지금의 새 집을 다시 구매했던 것이다. 원래 살던 집에 비하면 퍽 작은 면적이었으나 내부 장식까지 다 되어있는 고급 아파트여서 가구와 가전제품만 갖추고 바로 입주를 했다고 진서는 언니를 통해 들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언니가 고향에 와서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다만 집문서에 대해서는 언니도 엄마도 진선에게 일절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진선도 집문서에 관심이 없었다. 부모님들이 당장 돌아간다고 해도 그 집은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일이 없다는 것을 진선은 잘 알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부모의 재산은 세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쯤은 진선이도 잘 안다. 하지만 맹씨 집안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다. 엄마가 끔찍이 여기는 유아들 오빠에게 넘겨주려 할 것은 불보듯 뻔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진선은 오래전부터 부모님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버린 상태다. 설사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진선이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옳게도 언니도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다.

진서는 불린 입살과 찹쌀을 절이로 건졌다. 거기에다 다져놓은 양파, 배추, 영채김치, 다진 돼지고기 등을 섞은 후 간을 맞췄다. 마지막에 선지와 물을 알맞은 비례로 섞어 부으니 순대소가 완성됐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서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다. 이제 씻어놓은 돼지배에 순대소를 넣을 차례다. 올케도 시집을 와서 여러 번 순대를 해봤던 터라 손놀림이 빨랐다. 순대소는 거스란히 돼지배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보고 있는 노란이 엄짝달싹 못하고 붙잡혀 있는 자신을 보는 듯해서 서글펐다.

2년 전 진선이가 갓 진정에 왔을 때였다.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엄마는 진선에게 5천 원을 내밀었다. 수고비라며 앞으로도 매달 5천 원씩 줄 것이라고 했다. 진선은 받지 않았다.

얼렁 바다 도어. 갯불도 없어가지고 자존심만 잔뜩 세워 어디다 쓰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더냐, 땅에서 솟아난다더냐. 너네 오빠는 존이 잘만 봤더만 너는 그 똥고집이 문제란 말이다. 성질이 꼬증이 같으니 고모양 꼬꼴로 밖에 못 살지. 내가 오빠랑 같아요? 준다고 넙죽넙죽 받게 한 10,000원쯤 주면 또 모를까. 오빠 5,000원 줬다면 난 그래도 10,000원은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빠는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가지만 난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내 꼴이 어때서요? 나에게도 오빠에게 해준 것처럼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뽑아줘 봐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겠는가고요. 그래도 딸이 못 사니 안쓰럽긴 한 모양이죠. 진서는 그렇게 빈정댔다. 돈이 싫어서가 아니다.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도 아니다. 다만 진서는 엄마의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언니가 시킨다고 그대로 따르는 엄마가 진서는 얄미워놨던 것이다. 누가 딸년까지 집 사준다냐? 그깟 5,000원 주면서 생색을 내니 하는 소리죠. 주는 돈이라고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받으면 엄마가 날 가사도우미로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걸 빤히 알면서 나들어 그 돈을 받으라고요? 난 싫어요. 그 5,000원을 받으려고 내가 남편 새끼 다 제쳐두고 여기까지 와서 오줌똥 받아내는 줄 아세요? 내 아버지고 내 엄마니깐 만사 제쳐놓고 온 거죠. 정 주고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주든가요. 이렇게 날 가사도우미 취급을 하면 진짜로 내가 부모한테 빌부터 사는 기생충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비참해 죽겠구만.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내가 언제 생색을 냈다고 그러냐? 엄마, 이런 걸 두고 생색이라고 그래요. 나 자식도 안 보고 산다. 뭐 그런 생색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언니가 너 고생한다고 주라고 하니까 주는 거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리 없죠. 싫으면 관둬. 아이고.

리직한 부인 아버지와 퇴직 교원인 엄마는 퇴직금이 꽤 많다는 것쯤은 진선도 잘 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선은 여직 엄마

살면서 돈이 없어 고생을 바가지 드리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집이 없으면 차를 들어 살고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성질이 꼬쟁이 같아라는 엄마의 말처럼 원체 성격이 꼬장꼬장하게 생겨 먹어서인지 진서는 수입에 따라 지출하고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생활이 외려 마음이 편했다.

네, 고생 없이 손에 들어온 것은 몸에 익숙하지 않지만 고생해서 얻은 것은 소중해서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한 만큼 소중한 것도 늘어갑니다. 네, 오늘도 요리를 분투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0: 古土地有南北之分，应该各守疆土，为何无故进犯边境？
1: 鲁登，
0: 要知道天下者非一人之天下，有德居之，无德。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5월 17일 제10회 종로 박람회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각 참가 기업들은 전시품 준비, 서비스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박람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할빈 운경 테크놀로지 유한 책임 회사에서는 새로운 여름용 티셔츠 샘플이 막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운경 테크놀로지의 신제품은 중도 박람회의 창의 디자인 전시관에 선보일 예정이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원단을 사용한 의류는 외부 온도 변화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2도에서 3도의 물리적 냉각 효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5년 독일 레드닷 어워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자사의 클래식 자운 자켓 시리즈도 전시회 현장에 동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중도 박람회 창의 디자인 전시관은 전성의 디자인 기관, 제조 기업 및 대학의 우수한 혁신 성과를 한데 모을 예정입니다. 전시품으로는 공중 투하형 무인 구조 모듈 장비, 다기능 모듈형 아웃도어 에너지 차량 등 창의적 응용 제품, 허조적 어피 문화 상품, 북콩 마노 등 모형 문화재 수공 예품과 북콩 거유 제품 등 지역 특산품까지 폭넓게 전시돼 룡강 창의 디자인 산업이 지닌 혁신적 역량과 광범위한 시장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룡강에 뿌리내린 주요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도 박람회 전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중로 박람회에서 남방항공은 225평방미터 규모의 특색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사진 촬영 인터랙티브 존, 모다 상품 전시 등 여러 기능 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남방항공 흥룡강성지점은 전용 료행 할인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참가 및 참석 인원은 QR코드를 스캔해 인증 심사를 완료하면 할빈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국내의 전 로슨 항공권에 대해 추가 91%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로협력, 룡강지능, 경공업 및 전기기계 장비 등 8개 전시구역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500여 개의 최초를 자랑하는 제품과 기술, 상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료회에 따르면 곧 개막하는 제10회 중로 박람회 기간 수만 가지 특산품이 전시되고 조리 및 무료 시음 등 참여형 이벤트가 다양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 성은 정성 가득한 흑토의 향연을 선보이며 대곡창과 대삼림의 진정한 맛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치치아른 특색 불고기 요리 현장을 전시관에 재현해 전통 제조 과정을 선보이며 불고기 참맛을 살려낼 예정입니다. 감옥사 전시관에서는 크랜베리 수제 맥주를 선보일 예정인데 현지 과일을 메가즙과 발효시켜 만든 이 맥주는 전시관의 인기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화는 신선한 옥수수, 도대부 소세지, 수른 간장, 양념장 등 가정식 풍미를 선보이고 이춘은 블루베리 음료, 자작나무 수액 등 삼림 생태 특산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빈 성인 광동성과 강서성은 각 지역의 특색 음식과 우수 물산을 준비했습니다. 이 밖에 전국 20여 개 성씨가 대표 특산물을 들고 참가할 예정입니다. 영화에서는 24개 기업이 참가해 하란산 동쪽기슭에서 생산된 고급 와인과 중년 구기사를 선보이고 신강 전시구에서는 락타 분뇨, 산자나무 열매즙, 치즈 등 천산남북의 독특한 향토 정취를 한껏 보여주며 현장 시음 및 체험 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10여 개 나라로 구성된 미식 대표단이 정통 현지 맛을 선보여 전시회의 놀라움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전시관에서는 러시아 해역에서만 어획하는 싱싱한 푸른 게는 물론 살이 꽉 찬 왕게와 넓적 다리 게를 만나볼 수 있고

도시 축구 리그가 5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할빈과 개서 지역의 경기장 개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축구 각급 리그 등 전국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아성 문화체육센터 경기장은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경기장은 대부분의 하드웨어 시설이 업그레이드 됐으며 야간 조명 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경기장 외부에는 미식 광장과 무형 문화재 관련 문화 창의 마켓도 계획 건설 단계에 있습니다.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축구 열풍이 아성 길거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색 잔디에서부터 다채로운 100m 벽화까지 아성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며 이 축구 대축제를 위한 가장 짜릿한 홈 경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방 곳곳에서 모여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현지 료식업협회는 30여 개의 대형 외식업체와 협력해 대회 기간 동안 팬들이 티켓을 소지하고 식당에 들어서면 특별 요리 한 가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 흥룡강 지역 대회의 또 다른 개최지인 개서에서도 경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서시 문성중학교의 100여 명 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팬클럽이 5월 23일 심양 원정 첫 경기를 치를 때 고향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응원 구호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개서시는 또 다양한 혜택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의 나머지 7개 도시 경기 관람 관광객은 신분증만 소지하면 개서시 A급 관광지에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개서시 주최 경기 당일과 그 후 이틀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은 일전자리 국수 한 그릇 할인 쿠폰을 신청해 개서시 특색 냉면과 칼국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흥룡강성 제45회 조류사랑 주간 및 청소년 생태 문명 실천 행사가 일전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자연을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200여 명의 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현장 실천 활동을 통해 생태 보호 리념을 깊이 새기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성의 조류사랑 주간은 45년의 세월을 거치며 전송 생태보호의 상징적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류사랑 주간 시리즈 행사는 앞으로도 전송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전통 농경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농촌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위해 일전 영안시 동경성진 당유화 정부가 주최하고 합달촌이 주관한 제2회 모내기 축제가 동경성 합달촌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모내기 축제 민속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의식은 전통 농경 관습을 따라 모내기 깃발 세우기, 농경 축원 랑독 등의 순서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며 천년 농경 문화의 깊은 뜻을 재현해 현장 관객들이 전통 민속의 독특한 매력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펼쳐졌으며 향토색이 짙은 노래와 춤, 패션쇼 등은 행사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농경 문화 리해를 깊게 하고 농업 과학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행사에는 중소학생 농경 체험 학습구가 마련됐습니다. 용안시 농업 및 농촌국 벼재배 전문가가 현장에서 벼의 생장 주기, 재배 기술 및 지역 특산품인 석강판살의 재배 역사, 생장 특성, 영양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을 노드로 이끌어 모내기와 같은 농사 일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한편 모내기 대회에서는 28명의 참가자들이 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내기를 직접 체험해보니 비로소 알곡 한알한알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쉽지 않은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특색 있는 미식 체험구와 특산품 전시구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특산품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더욱 넓히며 농산물 홍보와 판촉을 위한 우수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더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4월의 어느 따스한 날이었다. 처녀들과 새색시들은 서로 짝을 모어 그들만이 아는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나무를 뜯으러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남정들이 농산일에 바삐 돌아쳐서 집에서 보릿고개를 넘기자니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나물 뜯으러 보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은 산에 올신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조롱을 벗어난 새처럼 희희닥닥거리며 자기들이 지은 들노래를 불렀다.
1: 아, 형님 여기 봐요. 이 꽃이 얼마나 고와요.
2: 진짜 겁네요.
0: 기쁨에 넘친 수연이는 아가위 꽃 한 가지를 꺾어들고 덕현이 아내에게 달려왔다.
1: 현미, 자, 머리에다 꽂아 줄게요.
2: 아니에요.
1: 아니요? 꼭 꽂아야 해요.
2: 자,
1: 와, 얼마나 예뻐요.
0: 덕현이 아내는 부끄러워 몸을 옹성거리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아리따운 얼굴과 아름다움을 다투는 이슬을 머금은 빨간 꽃 두송이를 머리에 꽂은 채 수줍게 눈을 내리깔 뿐이었다. 처녀들과 새색시들이 모여들어 한바탕 떠들어대고는 다시 흩어져 나무를 뜯기 시작했다.

0: 바로 이때 렵청을 맨 왕유일의 아들 왕죽과 그의 먼 친척벌 되는 왕교수가 누룽털개를 끌고 나타났다. 여자들은 독사를 만난 듯이 그들을 멀리 피해 달아났다. 수연이는 머리를 숙이고 한참 나무를 뜯는 올케를 잡아당기며 낮은 소리로 급히 말하였다.
1: 형님, 우리 가자요.
0: 그러나 그들 둘은 벌써 따라와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2: 아하, 백 번 듣느니 한 번 보기만 못하다더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군. 아리따운 새색 씨가 거기까지 장식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의 칼을 녹이겠는걸? 떡혈이 녀석이 복이 있단 말이야.
0: 왕중놈은 입을 벌씽거리며 왕류주를 향해 눈을 꿈뻑거렸다. 왕류주도 덩달아 입을 해벌리고 희희거렸다. 갓 시집온 여자가 어떻게 이런 모욕을 참고 견딜 수 있단 말인가. 덕현의 아내는 창피스럽고도 화가 나서 수연이 팔을 꼭 부여잡고 허된 역설을 퍼부었다.
1: 뻔뻔 쓰는 놈 같으니 가자, 연우이.
2: 두 살이 센데.
0: 왕죽은 침을 탁 뱉더니 왕류주를 향해 머리를 끄덕하고는 총을 뿌려던지고 덕현이 아내에게로 덮쳐들었다. 수연이는 치미는 분노로 하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왕죽이 어떤 놈이란 것을 알고 있는 터였으므로 될수록이면 빨리 피해 불집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그놈들이 덮쳐드는 것을 보자 그는 악에 바치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1: 내 놈들 무슨 짓을 하자고? 못된 놈들!
0: 그런데 왕류주가 앞을 가로막았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왕중놈은 덕현의 아내를 골짜기로 끌고 갔고 그 여자는 죽기 내기로 소리 지르며 몸부림쳤다.

0: 왕교조는 미친 듯이 물고 때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드는 수연이를 딱 막아섰다. 그놈의 누런 개도 수연이 옷을 물어뜯었다. 채찍을 든 인선이가 소문을 듣고 뛰어왔을 때 덕현의 처는 옷이 찢겨운 채로 땅에 쓰러져 있었다. 눈치 빠른 왕류조는 사태가 틀린 것을 보자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줄행랑을 놓았다. 한 평생을 고생 속에서 허덕이며 개미 한 마리조차 밟기를 꺼리던 어질고 순박한 인선이가 그때 펄펄 뛰는 호랑이로 변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왕류수가 무엇 때문에 소리치는가를 왕죽이 깨닫기도 전에 무거운 소몰이 채찍은 북을 두드리듯 왕죽의 대가리와 몸뚱기에 떨어져 내렸다. 사람들은 점점 많이 모여들었다. 왕죽은 목을 빼들고 땅에 늘어졌다. 그 짐승 같은 놈이 응당한 징벌을 받은 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후련했으랴.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때렸는가, 향장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펄쩍 들어 놀라움과 근심에 찬 눈길로 아직 분을 채 사귀지 못해 하는 인선이를 바라보며 손에 땀을 쥐었다. 허나 이 사건이 가져다준 공포와 불안은 농사꾼의 땀방울이 메마른 땅에 떨어져 사라지듯이 점차 그들의 가슴속에서 사라졌다. 비 온 뒤면 날이 개이려니 생각하며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고생스러운 일에 바삐 돌아졌다. 아, 너무나 순박한 것이었다. 어찌 그것으로 끝날 수 있으랴. 덕현이 처는 집에 오삿바람으로 몸져 누웠다. 두 달째 되는 뱃속 아이도 흘려버리고 온종일 헛소리만 쳤다. 온 가정이 고통 속에 잠겼다. 수연에게 또 하나의 동생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칠흑같이 어두운 음침한 밤이었다. 탁탁하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미친 듯한 개 짖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난 어머니가 애처롭게 부르짖었다.
1: 아버지, 빨리 일어나요. 아주머니가 사는 서쪽에 불이 났어요.
0: 인인은 옷을 걸치며 인선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총알에 그는 땅에 납작 엎드렸다. 온 마을이 벌컥 뒤집혔다. 어른들의 외침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주변의 산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이 불을 껐을 때 집은 거의 다 타버렸다. 집 뒤에 구부정한 살구나무마저 벽쪽을 향한 부분이 불에 타서 수초로 되어 마치 자기를 해친 흉악무도한 야수를 저주하듯이 어둠 속에서 불씨를 번뜩거리고 있었다. 아직 불길이 사라지지 않은 잿더미에서 새까맣게 탄 시체를 찾아내었다. 아, 참혹한 광경.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 나섰다고 양처럼 온순한 인선이를 대들보에 매달고 석유를 끼얹어 재로 태워버렸다. 이튿날 아침 북쪽 골짜기에서 또 온몸이 피투성이 된 덕현이와 그의 아내를 찾아내었다. 새색시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 단 한 오리의 숨이 붙어 가물거리던 덕현이는 인이의 손을 붙잡고 피딱지가 붙은 꼬멓게 멍든 한쪽 눈을 뜨며 완강한 젊은 생명의 최후의 기력을 모아 석심하게 부르짖었다.
2: 삼촌, 원수를 갚아줘요. 남쪽 놈들이에요. 원수를 갚아주여 삼촌.
0: 인이는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두 눈을 무섭게 부릅떴다. 남쪽, 바로 마을의 근절반 땅을 차지한 그 음침한 귀화집이 아닌가. 마치 하나의 큰 산처럼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집이었다. 인희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화승대에 화약을 채워가지고 일어섰다. 몸푼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어머니는 바람에라도 날려갈 것 같은 허약한 몸으로 아직 세상도 못 본 갓난애를 품에 안고 급히 따라가 남편에게 몸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1: 안 돼요, 아버지. 이 아이들을 보세요. 당신은 죽으려고 그러세요? 안 돼요. 아이고, 절대 안 돼요.
0: 아내의 애처로운 부르짖음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억새 같은 인희의 눈물을 자아내었다.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며 언성을 높였다.
3: 우리 그저 이러고 만단 말이오?
1: 아주머니와 두 아이는 얼마나 참혹한 죽음을 당했어요.
0: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가정이 비분에 떨며 흐느끼고 있을 때 왕유일 놈은 구들에 번듯이 누워 앞편을 빨아 누렇게 된 앞니빨을 드러내며 아들 왕죽 놈과 짓거려 대고 있었다.
4: 그 녀석이 목숨을 내걸고 해보려 한다고? 남겨두면 화근이다. 마저 없애치워. 이 어른이 무서운 것을 좀 알아차리게 말이다.
0: 바로 이때 창문 밖을 지나치던 모순꾼 로기가 이 말을 엿들었다. 깜짝 놀란 그는 급히 틈을 타서 인인의 집으로 달려왔다. 로기의 말을 들은 인인은 가슴이 터지도록 격분이 치밀었다. 그는 또다시 화승대를 틀어지고 소리쳤다.
3: 제기라, 사람을 이다시도 못 살게 굴다니. 아무래도 못 살 바에야 죽고 살고 해봐야지.
0: 어머니와 로기는 안간 힘을 써서 겨우 그를 붙잡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은 세세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다. 밤이 되자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산후의 쇠약한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자그마한 보찜을 꾸렸다. 남편의 로자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몇 푼 안 되는 돈을 몽땅 털어내었다. 인희는 멍청하니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을 애워싼 아이들은 제일 큰 수연이가 16살, 독강이는 13살, 수자는 9살, 덕견이는 4살, 그리고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갓난애였다. 생리별을 앞두고 온 가정은 비통한 흐느낌 속에 잠겼었다. 윙윙 울부짖는 바람에 문 창호지가 펄럭펄럭 소리를 낸다. 문틈으로 바람이 쓸어들었다. 콩기름 등잔불이 껌뻑거리며 누런 불빛으로 그들의 창백하고 여인 얼굴을 어슴풀에 비춰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려고 애쓰면서 아이들을 굴쩍거리지 못하게 하였다. 덕견이를 품에 안고 있는 인희도 가까스로 자신을 진정시키며 아내를 위로했다.
3: 너무 괴로워마. 몸이 해롭소. 나는 돌아올 것이오.
0: 그의 목소리는 저기 갈렸다.
3: 애들을 잘 돌보. 덕강이는 공부를 그만두고 당신을 도와 일하게 하고, 수연이는 너무 일찍 시집 보내지 마. 반일을 같이 해야겠으니 서둘러야겠소.

0: 이젠 떠나야 하지 않소?
1: 어머니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울먹이었다.
2: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으니 마음 놓고 떠나세요. 아무튼 몸을 잘 돌봐야 해요. 집을 잊지 말고 인편이 있으면 기별이라도 해줘요. 몇 해 있다가 꼭 돌아오세요. 수연아, 덕강아, 아버지한테 인사하렴.
1: 16살의 시골 처녀 수연이는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등에 들여온 모리태만 없다면 얼핏 보기에 꼭 남자아이 같았다. 어머니의 말을 듣자 그는 눈물에 젖어 한결 더 반짝이는 모루알 같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예쁜 입술을 쏙 내밀며 천천히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2: 아버지, 언제면 돌아올 수 있어요?
1: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인이는 처량하게 쓴 웃음을 지으며 장알진 큰 손으로 딸의 윤기 도는 까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0: 인차 돌아온다. 착한 내야. 엄마 말을 잘 듣거라. 징어대로 굴지 말고 엄마를 잘 거들어야 한다.
1: 수연이는 머리를 젖히고 늘 보아오던 아버지 얼굴을 마음속에 아로새기려는 듯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찬찬히 뜯어보고는 힘있게 머리를 끄덕이었다. 방구석에 앉아있는 덕강이는 울지 않았다. 그의 애어린 얼굴에는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풍파를 겪은 어른들과 같은 무서운 경련이 일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에 그의 깊은 생각은 끊어졌다. 그도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다. 갑자기 거리에서 미친 듯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급히 등장불을 훅 불어껐다. 인이는 뒷창문을 뛰어넘어 산으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어두운 장막이 그를 삼켜버렸다. 수연이, 덕강이, 수자, 덕견이는 마치 누가 어머니마저 빼앗기라도 하는 듯이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어머니와 딸은 쓰라린 추억으로 해서인지 아니면 이니가 떠나간 뒤에 겪은 이태어간의 숨가쁜 생활로 해서인지 같이 흑흑 흐느껴 울었다. 아, 2년간의 생활은 정말이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큰 아이가 옷이 없어도 엄마, 어린아이가 배고파도 엄마. 어머니는 온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었고 그들의 일체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여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도 우리네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풋풋한 초록빛은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자연과 어울려 초록빛 이야기를 전하고 5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문우 가수가 부른 노래 민들레 꽃 언덕을 감상합니다.

은은한 라일라크 향기와 실록으로 짙어가는 나뭇잎 때문인지 5월에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씨는 가족이 함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 가기에 제격입니다. 훈춘시의 신봉숙 씨는 성군들을 돌보느라 외출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며칠 후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 노래를 가야겠다면서 그 기쁜 심정을 노래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신봉숙 씨네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꽃구경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0: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고향의 부모님이 마음에 안 겨운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 걱정이지만 자식은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문안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전하려다면서 부모님이 즐겨보시는 서품 황혼 고백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근심 되기랬구만.
2: 야, 모시게 그렇게 근심이 되그랬도.
1: 그 제발 나를 차버리지 맙소, 예.
2: 아니, 차버리겠구만. 근심하지 맙소.
1: 예. 내 말임도 자꾸 근심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아이구만, 임도. 우리 둘이 그 일을 그 집에 광어 동일하겠는지, 아야겠는지. 내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내 소리. 대단히 묘한 방법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2: 무슨 방법인데?
3: 아, 그게.
1: 우리 둘이?
3: 예.
1: 광어를 몰래 오고
3: 예.
1: 가도주인을 찾아가서 가도주인 보고 광어하고 잘 말해달라 마이들까.
2: 야, 입이 정말 답답하구만. 우리 광어 혼자 아는 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째 전 세계에 우리들이 연애를 한다고 소문 쫙 펴는 여자인데.
1: 야, 아이,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3: 내 치마 꼭 참고 두 날 입사. 네. 내 이제 우리 광어 기분 좋은 날에 실증 눈치를 봐서 말 들어보겠어.
1: 그게 될까?
3: 이거 되는 아이디어는 이 노래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네.
1: 그래 뭐 내 집에 가서 좋은 소식 기다리겠을 거라.
2: 그랬어. 네. 잘 나갔어. 그래도 아기 딸이가 거기서 서성거림도.
1: 그 우리 둘이 갈라질 때 동작을 아예 했대 그만.
2: 어, 이불 참아 눈이 보겠네. 근데 서인 어째 그렇게 놀랬지.
4: 예. 오늘 뭐 했습니다?
2: 에휴, 사기야 저기 더 뻗어져서 사겸으로 추구하는 길이다.
4: 혹시 사겸으로? 그래 러친들께 썼습니다.
2: 아니다, 우리는 곳이 싫다는데 그 사겸부 선생을 시켜 그 옛감들하고 같이 추리해서 전번 주일부터는 옛감들하고 같이 춘다.
4: 감각이 좋았었지?
2: 그 자책그
4: 재밌었었지?
2: 재밌지? 어, 나는 늙으면 아이 그런가 했대. 어쩐고 정작 영감들 앞에는 툭 마주서니까 이 가슴이 거기서 막 두근두근두근하지. 낯이 막 달아오르는 게 어, 어쩌고서 내 연애한 시절로 대단한 것 같지. 됐어. 글쎄 듣기 싫다면 아이 말하면 되지. 아이 됐어.
4: 기래길래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하면 아이 된 일이 없다지 했습니다.
2: 아, 이거 말해. 더리산 마침 맞다.
4: 아,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더욱이는 야, 늙음아 연애란 얼마나 묘한 것인가.
2: 야, 니구 연애란 게 무슨 소리냐?
4: 어, 맞지, 연애라 하얀들.
2: 어, 하얀다, 하얀다. 어, 어제 이렇게 연애란 소리만 들어도 몸이 어싸게 난 하얀다.
4: 아, 글쎄, 딱 연애를 하겠다무 내 말리진 않겠는데. 어. 아, 혹시 그 올바른 영감이 우리 집 들어오면 그게 집안망신이야, 그 말이야.
2: 어, 그래 자꾸 담아야 내 학시 알레르 영감 한다고 해도 네.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영감이 여야 되고
4: 그렇지.
2: 어, 둘째 퇴직금이 적어도 2천원 이상이 돼야 되고
4: 당연하지.
2: 어, 셋째 여기 제일 중요한 게인데 그저 시시각각 나를 그저 아끼고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줘야 된단 말이다. 여기 내 영감을 선택하는 최저 표준이다.
4: 그렇지 않고 최저의 최저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구만.
2: 그렇지.
4: 그래 엄마 정말 연애를 하였지.
2: 하얀다. 어구, 나는 바깥에 나가서도 절대 영감들하고 휩쓸리지도 않고 어구, 이 우리 집 문턱에는 예. 영감들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된다.
1: 계십나?
2: 모른다.
1: 계십니다.
4: 에이구, 뭐 영감들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다는 게 무슨 정말

0: 과연 좋을 것이지?
1: 어, 그래, 저. 내 무슨 저렇게 미사일랭 감치나겠네. 오고 아니다.
0: 이지?
1: 막아서 오빠 그냥 가자. 오 이게 무슨 개파야 되는지 모르겠어.
2: 헤. 알람이요?
3: 봐봐. 또 없는 일이 감치가 나고.
2: 내가 뜨물뜨물 감치가 내 한다. 너 어느 때 왔니?
3: 예, 한참 됐구만.
2: 한참 되니?
3: 예.
2: 학교에 다리 서.
3: 무슨 일이 있어 왔겠는데? 예?
0: 아,
2: 그 너 엄마 계시냐?
0: 아, 우리 엄마. 아, 엄마 저 어디 가셨구만.
2: 네 거짓말 하자야. 이제 별로 너 엄마 목소리 예. 듣기는 같으던데.
0: 아, 그거는 내 저 김아빠하고 장난하시느라고 코를 막고 누구신도 이래서구.
2: 그랬네, 예. 이랬네, 삐뚤었구나.
0: 괜찮구만, 내가 말 없어.
2: 아, 네가 할 말이 아니다.
0: 아, 괜찮구만, 말 없어.
2: 에, 네가 할 말 아니다.
0: 말 없어.
2: 아, 네하고 연애라는 거 봐야 되냐?
0: 연애로?
2: 아이고 연애한 게 아니다. 네. 아, 저 우리 독보에서 이제 저 연애지구로 여행 간단 말이다.
0: 아 여행? 그거 좋은 일이지 뭐. 아저씨 아저씨.
4: 여기 해 저래 말해버려.
2: 딱 까마야.
0: 예.
2: 네, 네하고 엄청난 문제를 하나 털어놨게.
0: 아, 예.
2: 어? 똑바로 한다.
0: 예.
2: 더. 빵아 담배 피우.
0: 야, 뭐 어제 담배랑 고나면 야야 하면 이란도?
2: 아, 내 엄숙한 문제를 말하자고 그래 분위기를 좀 엄숙하게 하자.
0: 원래대로 야자 없어. 그게 더 편하구만.
2: 이럴 때는?
0: 그렇죠.
2: 야,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 살려봐도 광어만 시원시원하고 터이크 남자를 못 봤다.
0: 그치, 아무리 터이크다고 제 엄마를 내놓겠습니다.
2: 그냥 나서 좋아하지.
0: 뭐 이란도?
2: 아, 이제 여행 갈 때 광호 엄마하고 같이 가면 좋다 말이.
0: 그거 사이.
2: 어.
4: 야 이게 말이 알 떨어지다.
0: 아 저 김아빠. 아 혹시서 우리 엄마한테 중매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4: 중매?
0: 예?
2: 야, 니 이렇게 똑똑하여. 어때 중매 살려왔습니다. 어떻게 첫눈에는 중매서 나온다.
0: 그래 어떤 분도. 어, 아, 네 여기다 딱 적었다가 우리 엄마 다 해보라고.
2: 그래겠니?
0: 예. 예.
2: 아, 저딱 경계미 어떤 사람인가?
0: 예, 예, 예.
2: 아, 그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지 뭐.
0: 아,
1: 어. 저 경계미 또 대포를 부.
0: 예, 그 다음에.
2: 아, 그 다음에는 아, 그건 멋진대로 잘 보살피고 살뜰하게 대해준다 말이야.
1: 그 저보의 알미사 내무 저를 좋아하겠어.
0: 예,
2: 어,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제자라 하자까 잘 아이디. 아, 저 뭐야. 저쪽에서 조약이 네 태도 어떤가 알아보자는 게.
0: 아, 내사 뭐 두 로이님이서 만년을 행복하게 보낸다면서 아무 얘기 없을 거고.
2: 이야, 똑똑하다.
0: 아, 그렇대도 아까 이 일에서 저 우리 엄마하고 얘기 있었을 거고.
2: 얘기 있었냐?
0: 예. 그런데 저 우리 엄마 약혼하는 최저 조건으로
2: 어.
0: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규정했습니다.
2: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예.
0: 첫째,
2: 어.
0: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간부여야 한다.
2: 아, 적어도 국장급 자리 정신승리가 같다. 정말 너 엄마 한 얘기야?
0: 예.
2: 그럼 나 이대로 전화할게.
0: 예.
2: 둘째는 뭐야?
0: 아, 둘째.
2: 아.
0: 둘째는 퇴직금이 적어도 요 2천 원 이상은 돼야 된다.
2: 뭐지가 2천 원 이상?
0: 예.
2: 저래 나를 잡아라 잡아.
1: 아유, 섭이 너도 뜨문뜨문 내 데서 가져간다.
2: 내게 사람 잘못 봤는가? 아, 그럼 이대로 전화할게.
0: 예.
2: 세 번째는 뭐야?
0: 아,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2: 아.

0: 이 세 번째 조건은 아주 멋있게 한단 말이다.
1: 아, 예. 예. 그런데 이 세 개 기본 조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부합해야 돼도 여지도 없었구만.
0: 무슨 게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여지 없다고?
1: 그렇자고.
0: 미네?
1: 미네?
0: 여마이도?
1: 여마이도?
0: 썩의 마이도?
1: 썩의 새끼 마이도 없었구만.
0: 이게 정말 너무하냐, 요리야?
1: 예, 친히 얘기한 게군.
0: 하, 이건 내 사람 잘못 봤는가? 그러니까 나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예. 부합 아이디어도 아이 된다 말이지.
1: 예.
0: 아이다,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다.
2: 저, 김아발.
0: 아, 이제 볼일을 다 봤지 했습니다. 그 집안 다 봤다.
2: 글쎄, 볼일을 다 봤으면.
0: 아, 볼일을 다 봤으면 회사 예. 뒤뒤 보내서.
2: 아, 예. 잘 가봤어, 예?
3: 저 인간은 정말 가지 않은가?
0: 야, 강호야!
2: 아, 예! 예. 자!
0: 물을 한 모금 주게.
2: 아, 예! 자, 감사합니다.
3: 물을 시원하게 마시면 대답하게 말하소.
2: 예.
0: 자, 강호야!
2: 예.
0: 담배 한 대 피우고 갔다.
2: 아, 예, 피웠어, 피웠어.
0: 앉아 피워야 되겠다.
2: 아, 예, 앉아 피웠어.
0: 정말 이 세 예.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 아이디어도 미네 여지 없단 말이지.
2: 예.
0: 이거 정말 너무 딱 친히 집중 몽수한 얘기지.
2: 예.
0: 좋다.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들어지고 아이 넣는다면 내 저쪽을 대표로 해서 예. 결론을 내리겠다.
2: 아, 예, 예.
0: 기꺼이나.
2: 예?
3: 기꺼이나 하지.
0: 대숭라.
2: 아, 저, 정말 감독.
0: 정말 가재 군놀이자니.
2: 啊，真的走了，
4: 耶，
2: 别送了，再见了。
4: 从哪里买的给送吗？
0: 看的，看的，
3: 看的。你看那个，那个一个毛少。啊，你看，你看，你看，
0: 医生都干。
3: 医生是什么？又来了，
0: 又来了。
3: 그거는 자 너무 개고드니까 내 허망 소리 제친 게구만.
0: 허망 소리라. 문화대미 때 허망 소리를 쳐서 받아 죽은 사람이 알면다. 허망 소리라.
3: 내 다시는 허망 소리를 안 하겠구만. 강호야. 앉아. 네 듣기 좋든 나쁘든 잘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마시고 침착하게 얘기를 합쳐. 예. 기회는 한 번뿐이야. 강호야.
1: 예?
0: 너도 시원히 한 모금 쭉 내라.
4: 이야, 더 크게 쓴다, 야. 더 뽑아야 되지.
3: 저기, 나는 이 키마바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4: 아, I love you.
3: 같이 살겠다.
4: 아, 용의 짜이치다.
3: 네 판결해라.
4: 참.
0: 잘해주구만. 이 세상에 그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음도.
3: 그래 싶어. 그런데 내 이렇게 말해서 다 동의하면 좋고 동의하여 무누예.
0: 이거 봐서 낼래서 두 분 모자간의 안정단결이 파괴되면서 아이 됐지만 너무 과히 그러지 맙소.
3: 이거 봅소.
0: 이거 봅소. 사랑의 기로에 서서. 내 포도를 했는가? 그럼 거기서 합소.
3: 눈물을 긋지 말아요.
0: 이거 봅소. 별로 내보다 썩 낯선 줄을 모르겠지만.
4: 그거 같은데. 자, 여기 와 앉았어. 어디 앉았어? 아이, 잠깐만. 야, 어디에 안 되나? 여기 앉아.
3: 옳다. 그렇게 딱 아그 쓰고 갈라 앉히라.
4: 야, 엄마. 아니, 내 그렇게

0: 시비더리도 모른 아들로 보였습니다. 내 그렇게 부모 심정도 모른 아들로 보였습니다.
1: 말은 잘한다.
2: 정말.
0: 엄마. 엄마 만년의 행복이 이 자식의 행복이고 엄마 만년의 고독이 이 자식의 고독이구만.
2: 에이, 그 시비더리는 바에 아는 게 해주자고.
1: 아는 지자.
3: 이미 칼돔의 오후에 오른 맹태 제도제를 무시해봐.
0: 얼마나 좋은 부임도. 저 사실은 내 두부의 관계를 안지 오랐구만. 두부이 낼래서 이 일을 얘기 못한 것도 왔구만. 내 오늘 이 일 내서 옮겼구만.
1: 오늘은 판결이 나겠구나.
0: 나는 두부이 만년에 행복하리라고 믿었구만. 나는 전적으로 지지했구만.
1: 감사합니다, 아들아.
3: 이거 밟자, 이거 밟자. 천수 들려주구만. 천수.
0: 저 아버지.
2: 아이 무슨 벌써부터.
1: 아버지 빨리 해라 아버지.
2: 이랍는가? 내 아들 광우.
0: 예. 저 전화 받았어. 예?
2: 아이 뭐 전화. 아이 어려 맞아.
1: 빨리 받았어. 그래다가 자 생각이 바뀌나니 꼬치.
3: 그게 그런 뜻이는 거.
0: 자 자.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 좋지? 저 소불도 달김에 빼놨다고. 우리 이전에 가서 가족 사진 찍을까?
3: 그럼 좋지 뭐 좋지.
0: 그리고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 약혼 사진 한 장 찍지 뭐.
3: 그게 더 좋지 뭐.
0: 자, 가겠어.
1: 우리 영감 70이
4: 우리 너치 60에
3: 기분이 좋아까 퍼져봐요.
5: 아들이 덕분에 약혼 사진 찍는다네.
6: 누군가 세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만큼 마음의 주름, 지혜의 주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을 더 젊게 사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요? 김림성 교화시에 거주하는 문선아 씨는 30여 년간 투병 중인데 가족의 사랑으로 무람없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하여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남편과 딸이 고맙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문선아 씨의 쾌유와 가족의 행복을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드넓은 하늘과 꽃향기 그리고 웃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초록빛 5월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초록빛 나뭇잎은 짙은 색으로 시원하게 물들어가고 기온도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서성진에 사시는 황명선 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왕청현인데 아버지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의 정을 잊을 수 없어 하신다면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황명선 씨는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 만천성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꽃 구경 들놀이를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른 언덕에 태양이 눈부시고 고향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꽃 구경 들놀이를 다녀온다면 너무나도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면서 초록빛 향연을 즐기시고 5월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렴수원 가수의 노래 정산 록수로구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저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누워서 떡 먹기는 쉽게 말해 어떤 일을 매우 간단하고 손쉽게 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대개 어떤 일이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어려움이 없고 바로 성과가 나온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속담에서의 핵심은 누워서와 떡 먹기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입니다. 누워서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떡 먹기는 떡이 일상적인 간식이며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워서 떡 먹기는 어떠한 일이 그만큼 간단하고 수월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아주 게으르고 둔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끊임없이 일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귀찮다는 이유로 일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떡을 만드는 장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떡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장터에 놓았고 그 떡은 매우 맛있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떡을 먹고 싶었지만 일어나서 떡을 사러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인이 마을에 오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인이 마을에 도착하고 그 사람은 떡을 먹기 위해 장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기다리면서 떡이 장터에 올라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떡이 그 사람의 집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떡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워서 떡 먹기처럼 아무 노력 없이 떡을 먹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게으름과 그가 한없이 쉬기만 하는 성격을 비웃으며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이는 그 사람처럼 아주 쉽게 일을 해결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는 상황을 비꼬는 표현이 되었고 결국 누워서 떡 먹기는 매우 간단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속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는 사실 모든 일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어떤 일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음에 장터에 가서 떡을 사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쉽게 얻어진 결과 뒤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더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누워서 떡 먹기처럼 손쉽게 얻어지는 것에는 그만큼의 준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쉽게 보이는 일이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떡을 누워서 먹은 상황을 보면 결국 떡을 만든 장인이 마을에 오고 떡을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공짜처럼 떡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떡이 만들어지고 나누어지고 제공되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성공이나 혜택을 쉽게 얻으려는 마음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모든 것은 과정이 있고 노력이나 시간을 들여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결국 세상에는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그 뒤에 숨은 노력이나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는 세상의 모든 일은 노력과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누워서 떡 먹기는 게으름과 노력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이 속담 속의 인물은 게으름을 부리며 아무런 노력 없이 떡을 먹으려 했지만 결국 누워서 떡 먹기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게으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지나친 게으름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게으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또한 너무 무리한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자신을 돌보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은 잘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쉬기만 하면 그 결과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름과 노력은 균형을 맞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속담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하고 쉬운 일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게으름과 노력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속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간 건강은 우리의 신체 전반과 정신적 안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단순히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시지만 장은 영양소 흡수뿐 아니라 면역체계와 신경계, 심리상태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생활과 건강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장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음식물 소화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며 기분과 에너지 수준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소화 불편이나 변비, 복부 팽만감 같은 불편을 경험할 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와 함께 피로감이나 우울,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장 건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음식의 구성과 섭취 방식이 장내 미생물 환경과 소화 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소화와 배출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장내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씹고 소화를 돕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시간에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은 꾸준한 자극과 휴식의 균형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폭식은 장에 부담을 주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긴밀히 연결된 건강의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장내 미생물 환경의 균형입니다. 장에는 다양한 세균이 공존하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소화기능과 면역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장내 환경이 안정되고 소화력이 향상되며 장 자체의 기능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효식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곡류는 장내 유익균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반대로 지나친 정제식품과 당분은 유해균을 증식시켜 장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 건강은 단순히 한 번의 식습관 변화로 완전히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관리와 균형 있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과 같은 생활 요인도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습관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나 근육 강화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의 기능과 장내 환경에도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와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은 혈류를 활성화하고 신체 전반의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장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활동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둔화되어 소화가 늦어지고 변비와 복부, 팽만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과 더불어 규칙적이고 적절한 신체 활동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지속하는 것이 장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변화보다 꾸준한 습관 형성입니다. 장은 생활 전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신체적 상태와 감정 상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변화만으로 완전히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발효식품과 적절한 수분을 포함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면 장 건강은 점차 회복되고 강화되며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와 배출뿐 아니라 에너지와 정신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장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연결하는 핵심 창구이기 때문에 하루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하고 균형 있는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식습관을

건강에 필요한 섬유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며 발효식품이나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증진시켜 소화와 면역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음식 섭취 시 너무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씹어 소화를 돕는 습관을 가지면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고 소화와 배출 기능도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일정한 식사량을 유지하면 장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게 되어 소화와 배출 과정이 안정됩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과식은 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 불편과 복부 팽만, 변비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전체 식사 패턴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는 식사가 부실해지거나 과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이 받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시간과 음식 구성에 조금만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실천 전략은 다양성과 균형입니다. 한 가지 음식이나 특정 영양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채소, 곡류, 발효식품,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풍부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음식에 따라 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음식만 반복해서 섭취하면 일부 균만 활발해지고 전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 장 건강을 위한 핵심 원칙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와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이 경직되어 배출이 늦어지고 변비나 소화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음식뿐 아니라 음료와 수분 섭취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 실천에서는 꾸준함과 일상의 습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의 식습관 변화만으로는 장이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라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식사에 채소와 발효식품을 조금씩 포함하고 천천히 씹는 습관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일상적인 노력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처음에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장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장 건강은 단순한 음식 선택이나 순간적인 조절이 아니라 꾸준한 관찰과 실천,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임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 혈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장의 연동 운동도 원활해집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일상적인 활동과 같은 꾸준한 신체 움직임은 장의 기능을 촉진하고 소화와 배출 과정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장기간 움직임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둔화되어 소화 불편과 변비, 복부, 팽만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은 장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리듬 안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걷기, 가벼운 체조, 계단 이용 등 생활 속 작은 움직임도 장 기능을 자극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단순히 장의 기능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발한 신체 활동은 유익균을 증진시키고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소화와 배출 기능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정신적 안정감에도 직결됩니다. 장 건강이 좋은 상태에서는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하루 일과의 집중력과 기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운동과 장 건강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을 정기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습관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이는 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운동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생활 습관 전반의 균형입니다. 장 건강은 음식과 운동뿐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일상 리듬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으면 장내 환경이 쉽게 불균형해지고 소화 불편이나 장 운동 둔화, 변비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특정 음식이나 운동만으로 장 건강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생활 패턴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은 장과 뇌가 상호작용하는 건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 가벼운 호흡 운동, 여유 있는 휴식 시간 등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 역시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을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 전략에서 중요한 핵심은 꾸준함과 점진적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의 운동이나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는 장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건강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걷기, 짧은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스트레스 완화 활동을 일상에 통합하면 장의 기능과 장내 환경이 점차 안정되고 소화와 배출 기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장 건강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몸과 마음 전체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장 건강을 지키는 과정은 단순히 신체적 기능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활과 습관을 세심하게 살피고 조절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찰과 실천, 그리고 작은 선택들을 통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소화와 배출의 원활함뿐 아니라 에너지, 면역력, 정신적 안정감까지 함께 증진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차조들이 귀가길에 있거나 차량을 야외에 주차한 탓으로 차량 표면에 우박에 의해 베이고 심지어 유리창에 구멍이 나는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해 줄까요? 어떤 보험에 들어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 제1종급인민법원 민사욕부 부장 조은호는 우박으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할 경우 먼저 차주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보험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강제보험이나 상업3자보험과 같은 보험 종류가 아니라 우박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 보험이어야 합니다. 네, 우박을 만났을 때 차량이 차량 손실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박으로 인한 차량 손해의 경우에는 네, 신고 시간에 대해 적절한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네, 전호 부장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험 종류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보험회사의 상황을 알리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하면 사전 촬영이나 피해 차량의 손실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속 배상 과정에서 비교적 유리한

네, 탈모자들의 희망. 모발 성장에 중요한 특수 단백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오스트랄리아 월터 앤드 엘리사 홀 의학연구소, 루크 싱가포르 국립대학의학원 등 기구에서 선도한 한 차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발의 성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모낭줄기 세포는 옷 또한 보디가드 단백질이 없으면 제기 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MCL1D

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세포 사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결핍되면 모낭줄기 세포가 스트레스 상태가 들어가 결국 사멸로 이어져 불가역적인 탈모를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네, 본질적으로 모낭줄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MCL1이 없다면 모낭줄기 세포는 자멸로 이어지는데 연구진은 주 체내 MCL1을 닫고 기존 모발의 플라크를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기능 장애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낭줄기 세포가 일정 기간 생존한 후 과로로 인해 스트레스 신호가 촉발되어 결국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MCL1의 보호가 없는 경우 모낭줄기 세포가 매우 취약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MCL1의 수준을 높이면 모낭줄기 세포를 보호하고 탈모를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인데요.

전 세계 약 2%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아직까지 의학적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연구 성과는 탈모 환자에게 더 많은 치유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느 순간 특정 음식이 미친 듯이 먹고 싶고 심지어 한밤중에 갑자기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식탐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상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산소 증으로 인해 얼음을 씹어 뇌를 자극합니다. 네, 혹시나 얼음을 씹어 먹고 싶어진다면 네, 붉은 고기와 동물 간을 섭취하여 철을 보충하거나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오렌지를 함께 섭취하여 철분 흡수를 촉진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자극적인 맛을 너무 좋아한다면 나트륨 결핍일 수 있습니다. 네, 감자칩, 매운 쫀득이 등을 먹을수록 중독된다면 네, 에디슨병, 부신 피질 기능 저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질병은 체내 나트륨 이온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염분을 극도로 갈망하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가공식품을 줄이고 네, 파, 생강, 마늘 등 천연 향신료로 종염을 대체하고 칼리움이 함유된 바나나, 감자 등 식품을 많이 섭취하여 전해질을 균형시켜야 합니다. 네, 탄수화물을 먹기 좋아한다면 네, 아미노산 결핍일 수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식사를 한 것 같지 않다면 이것은 몸에 스안수안, 트립토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은 트립토판 함량이 낮은 징후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아미노산 결핍하면 달걀, 바나나, 호두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자꾸 단 음식을 먹고 싶다면 루어, 크롭 결핍일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단맛에 중독되었다면 신체 크롭 결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크롭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수치를 낮추어 인슐린이 인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때 단 음식을 먹고 싶다면 네, 예를 들어 귀리 같은 저당 식품을 선택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크롬이 풍부한 브로콜리, 버섯, 딸기 등 식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1: 부미적의 세시봉석과 금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이어서 부미적의 세시봉석과 금계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먼저 이들의 혼인풍속을 알아봅니다. 부미적은 일부 일처제가 위주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전 부미적은 시족 외 혼인제를 실시했으며 통혼 가능 범위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서 일반인들은 노예와 결혼할 수 없었고 귀족과 평민 간의 통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결혼 연령이 비교적 일러서 여자는 15세, 남자는 18세면 대부분 결혼했습니다. 가끔 남녀 13세에 성인식을 치른 후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미적은 과거 청년 남녀가 자유로이 교제할 수는 있었으나 배우자는 부모가 선택해 주었습니다. 많은 부미적은 13세 이전에 쌍방의 부모가 협상으로 혼인을 약정하며 일부는 금방 태어나거나 한돌 쉬면 혼약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부미적은 보통 한가 한 섯 달에 결혼식을 많이 치릅니다. 양가가 약혼주를 마시고 나면 남자 측에서 돼지와 닭을 잡으며 중매인이 돼지 심장을 남자 측에 예물로 여자 측에 전달토록 합니다. 여자 집에서도 돼지를 잡으며 양가의 돼지 심장을 모두 반으로 자른 후 그 절반을 남자 집에 보내서 영결 동심, 즉 백년 해로의 뜻을 밝히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남편과 유서일 때 부미적은 결혼식 날 대가를 즐겨 부릅니다. 남자 측의 영친 대호가 여자 집에 도착할 때 여자 측 대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때 중매인이 양가의 혼사가 하늘의 뜻이라며 노래를 부르는데요. 여자 측은 그 노래가 마음에 들면 대문을 열고 영친 대호가 보낸 예물과 축의금을 받습니다. 영친 대호는 여자 집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합니다. 성대한 혼례식 후 부미족의 신부는 신랑 집에서 살지 않는 불락 부가의 생활을 합니다. 남평 지역의 신부의 불락 부가 시간은 수년간에 달하고 명당 지역은 수년에서 10년, 지어는 20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미족은 신부가 임신을 해야만 진정으로 남자 집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미족 여성들은 약혼과 결혼을 일찍 해도 보통 25세 이후 소수는 3, 40세에 신랑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기간 남자 측은 신부를 4번 맞으며 혼례식을 4차례 거행하기도 합니다. 낡은 풍습에 따르면 처녀는 결혼 후 가진 방법을 다해서 친정에 돌아가며 결혼식을 한두 번만 치르고 신랑 집에 살게 되면 체면이 깎이는 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명당 지역의 부미족은 지금까지도 약탈혼 풍속이 있습니다. 부미족의 약탈혼은 청년 남녀가 혼인이 저지를 당할 경우 엎질러진 물의 방식으로 결혼을 강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 당사자가 사전에 혼기를 정한 후 결혼식 날 처녀가 아무 일도 없는 듯 밖에 나가 노동에 참가하며 남자 측의 사람을 파견해 가만히 그 뒤를 따르게 하다가 갑자기 기회를 타서 처녀를 붙잡고는 모모가 자를 청합니다라고 높이 외칩니다. 이때 처녀는 반항하는 척하고 준비하고 있던 친구들이 신속히 나타나서 영친하는 사람들과 치열한 쟁탈을 하며 나중에 처녀를 성공적으로 남자 측에 납치해가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릅니다. 비록 여자 측이 이 혼사를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묵인하는 수밖에 없으며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딸의 출가를 경축하곤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부미족의 낡은 혼인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년 남녀들은 자유로이 연애하고 혼사를 정하고 있으며 불락부가의 풍습도 사라졌습니다. 또 본 민족이 아닌 한족, 바이족, 티베트족, 나시족, 리수족 등 다른 민족과 통혼할 수 있게 되고 전통적인 혼인 풍속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장례 풍속을 봅니다. 부미족은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른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장례 방식은 화장이 위주이나 일부 토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랑 지역은 전부 화장을 하며 난평 일대의 바이족 집거지와 이 땅 곳은 토장을 위주로 하고 유서현은 화장과 토장을 모두 행합니다. 부미족은 사람이 죽으면 총과 포를 쏘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 통지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 주먹밥과 돼지 갈비 등을 갖고 초상집에 조문을 갑니다. 부미족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깨끗이 씻은 뒤 굴지 좌식으로 묵습니다. 그 연유는 망자가 태어날 때의 모습으로 환원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서입니다. 화장 시간은 무당이 결정하며 매 마을마다 화장터가 있습니다. 출빈 전날 저녁 유체를 채색화를 그린 네모난 관내에 모셔서 화당 앞에 두고 급양경을 읽으며 성혼식을 갖습니다. 급양은

귀족의 장례식 중 가장 성대한 의식으로 망령을 조상의 원적지에 보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망령은 흰 면냥이 길을 안내해야 조상의 원적지에 갈 수 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풍속입니다. 급양경을 읊은 뒤에는 효남 효녀들이 윤번으로 꿇어앉아서 양에게 술을 먹이고 친지들은 양에게 절을 올려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 뒤에 양을 잡아 심장을 꺼내 공양하고 무당이 길 안내경을 읊어서 망령에게 길 안내를 합니다. 급양자 의식에 참가하는 인원수는 수백 명에 달하기도 하며 와중에 노인들이 급양자 전설을 담은 고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출빈 시에는 4명이 관을 화장터에 들고 가 도끼로 관을 찍어 유체를 이미 쌓아올린 화장대에 올려놓습니다. 그 뒤에 진우들은 돌아가고 가족만이 남아서 땅에 꿇어앉아 슬피 울며 망자와 결별합니다. 이어서 부미족의 예의 풍속을 살펴봅니다. 예의 바르고 손님을 열정적으로 반기는 것은 부미족의 전통 미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월 초하루 날 손님 접대는 1100년간 내려온 부미족의 전통 풍속입니다. 이날 아침이면 집집마다 풍성한 밥상을 차리며 달콤한 황주 한 통을 들고 마을 길 옆에 가서 만나는 길손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안면이 있든 없든 모두 황주 한 그릇을 권하고 집까지 초대해 귀빈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길손이 한 명밖에 없어서 몇 집 지어는 수십 집이 다투어 요청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는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부미족의 옛 풍속에 따르면 정월 초하루 날 첫 길손을 집에 초대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또 이날 손님을 가장 많이 초대하는 집이 한 해 동안 복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여깁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갖고 초청인의 배동하에 주인집에 갑니다. 집문에 들어서기 전에는 한 해 동안 살림이 넉넉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덕담을 하며 주인은 연신 덕담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합니다. 손님이 돌아갈 때쯤이면 주인은 후한 담례를 하는데요. 보통 잡쌀떡이나 돼지머리 고기, 황주 등을 선물로 올립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부미족의 이런 세시 풍속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은 길손 외에도 노인이나 가난한 가정, 고아 등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손님이 오면 낯선 사람이든 친우든 주인은 모두 집 문 앞까지 나와서 열정적으로 맞이합니다. 부미족은 새 단지에서 붓는 첫 잔의 수리만은 먼 곳에 손님에게 권하고 금방 끓인 첫 잔의 차는 외족 형제에게 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미족은 화당을 에워싸고 모여 앉는 풍습이 있는데요. 보통 남성은 오른쪽, 여성은 왼쪽에 자리하며 손님은 오른쪽에 앉습니다. 식사 시에 주인은 먼저 손님에게 요리를 권하며 손님이 식사를 배불리 한 뒤에야 주인들이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미족의 금기 사항을 알아봅니다. 부미족은 일상생활에서 일부 금기도 했습니다. 부미족은 화당 위쪽에 신대의 잡동사니를 놓지 않으며 신대에 오르거나 신대를 발로 딛는 것을 거리며 빗자루로 신대를 쓰는 것도 금기시합니다. 부미족은 또 마을의 신산 용담에서 나무를 벌목하거나 흙을 파거나 돌을 나르거나 물건을 제멋대로 버리는 것을 금한다고 합니다. 관광객으로 갔을 경우 제사 의식을 참관하고자 하면 먼저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참관 시 그 거동이 정중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떠들고 웃는 등 경박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임산부가 조상제와 장례식에 참가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손님은 부미족 집에서 개를 때리거나 개고기, 개구리 고기, 말고기, 고양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미족은 손으로 화당의 삼각대를 만지거나 부뚜막에서 옷을 말리거나 빗자루로 사람을 때리거나 젓가락으로 돼지를 찌르는 것도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미족의 전통 명절 그리고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내 감정 따위 뭐가 중요해. 실증 날 때까지 갖고 놀면 돼.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월자의 노래로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내가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나는 눈이 멀었고 당신을 알면서 나는 귀가 먹었지요. 미남은 아니래도 너무나 멋져요. 부자가 아니래도 너무나 든든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두운 밤길에도 마음속에 언제나 별빛이 반짝이어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나는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나는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가슴이 설레었고 당신을 알면서 순간도 소중했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담벽이 되어줘요. 당신과 손잡고 오르는 언덕길에 흐르는 세월도 아깝지 않아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0: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월자의 노래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 개막을 5일 앞둔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전시 부스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외 업체들은 나흘 안에 모든 설치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올해 중로 박람회 부스 설치는 뚜렷한 특색을 띱니다. 이춘 씨는 고속철을 이용한 이춘 여행, 몸과 마음이 대자연의 숲에 녹아든다라는 주제를 내세워 기존의 생태 녹색을 과학기술의 블루오션으로 전환했습니다. 곧 개통될 할빈 이춘 고속철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확실한 명함이 됐습니다. 흥룡강 사법청은 이번 중로 박람회에 처음으로 특별 전시 구역을 마련해 우리성 공공법률서비스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열리는 제35회 할빈경제무역상담회 흑화분회장에서는 특색 상업무역, 제품수출과 산업의 협력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흑화분회장은 100여 개의 기업이 참가 계약을 신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12일 제10회 중로 박람회 주전시관 전시장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체 전시 부스 설치 작업은 5월 15일에 기본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재 작업자들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며 부스 설치, 구성물 조립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전시 구역에

에서는 조명 배선 작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이오 경제 전시 구역에서는 흥룡강 건원 전시 공장 책임자인 고흥붕 씨가 작업자들에게 시공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8개 기업의 부스 설치 업무를 맡았으며 시공 면적은 1,8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재 90여 명의 작업 인력을 투입했고 3일 안에 전체 설치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최근 박람회 부스 디자인과 자재 수준이 크게 향상됐는데 10여 년전 순수 목조 구조가 위주였던 디자인과 달리 현재는 철골 구조와 목재 구조를 융합하고 발광 글씨, 디지털 전시 장비 등을 접목해 기술감과 다문화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4년간의 발전을 거쳐 할빈경제무역상담회의 시공 공정, 서비스 기준 및 부스 설치 효율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전문 교육을 마친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전원 배치를 마쳤으며 박람회 기간 통역 지원, 현장 질서 유도, 비상 상황 대응 지원 등 전과정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가 5월 17일 개막하는 가운데 제35회 할빈 국제무역 박람회도 동시적으로 할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막이 오릅니다. 흥룡강 각 지역은 자연 조건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성과, 흑토 특산물, 문화 관광 자원을 대거 선보이며 도시마다 개성이 넘치고 지역마다 특색을 갖춘 차별화된 구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최지 할빈의 전시관은 의홀 메인 통로에 마련되었으며 3 플러스 1 구조로 첨단 장비, 대러시아 협력, 문화 관광 및 스마트 농업 성과를 전시하게 됩니다. 감옥사 전시관은 허조적 물고기 가죽 그림, 판화, 동진주 보석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선족 허조족 가물을 잇따라 펼쳐 우아한 선율과 요리한 춤 사위로 민족 문화 특색을 한껏 보여주게 됩니다. 개선은 문화 관광의 우세를 전시 전 과정에 관통시켜 흑연 신소재, 가시오가피 약재, 흥계호 대배고, 냉면과 매운 요리를 선보이게 됩니다. 7대하는 전자상 거래를 특징으로 현지 유명 라이브 방송팀이 현장에서 방송을 통해 벌리의 홍성잣, 블루베리 등 지리적 표시 제품을 홍보하고 중국, 러시아 양방향 판매 채널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학강은 중국 빙화자기, 꼬치구이, 상쾌한 음료 등을 전시하며 신제품 홍보회를 열어 러시아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야간 경제 공간은 사람들이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동북농업대학 미식거리는 5월 들어 일평균 방문객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요즘 도시 주민 소비의 60%가 야간에 이루어지며 야시장은 그중 가장 생활의 정취를 갖춘 성장극으로 꼽혔습니다. 치치할 제우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동북 특색의 먹거리 외에 거리 공영구역, 어린이 놀이구역을 특별 설치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상가들의 영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배로 증가했고 주변 상권의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외 지역 문화 특색이 강한 야간 소비 IP인 개소 냉면축제, 흑하 애휘국제야시장 등도 도시의 온정과 왕성한 소비 잠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야간 경제의 물결이 농촌 진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26년 마을 슈퍼리그 전국대회 흥룡강 지편 경기구의 경기에는 이를 경기 관람 인원이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회 개막 이후 지역 문화창의 상품 및 농특산물의 야간 매출은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으며 약 200명에 가까운 농민과 소규모 상인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립하가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밀이 남에서 북으로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리기를 달리는 풍년 수확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열전 흑하 부간시 통북진 비약촌의 농기계 차량 대호가 또 만반의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농기계 차량 대호는 황금빛 밀파도를 타고 남에서 북으로 지역을 넘나들며 작업을 펼쳐 우리성의 우수한 농기계로 전국의 대농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남방진군팀의 이웃마을의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역을 넘나드는 작업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기계의 지역 간 조성은 남방농기계 부속, 북방농기계 유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호북, 하남 등 주요 밀 생산지에서는 룡강 농기계 작업자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농기계 지역 간 작업 증명서 3,700장 이상을 1차로 발급했으며 수천 명의 농기계 작업자들이 준비를 마치고 소득 증대와 부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열전 2026년 동부 철새 이동 모니터링 및 이동 경로 보호 연구회의가 동북 림업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9개 철새 이동 경로 중 4개가 중국 영토를 지나는데 그중 흥룡강성에 위치한 동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이동 경로는 철새 종류와 수량이 모두 전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룡강 구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철새 고속도로로 불립니다. 이 핵심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성은 성 간, 미 국경 간 협업 강화, 습지 등 소속지의 체계적 복원, 우주, 공중, 지상 일체화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방안을 통해 전 세계 철새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월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열전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32만 대, 판매량은 9.7% 확대된 134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4월 전체 신차 판매량 중 신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3.2%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재 방 안에서 더는 물건 부수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종사조는 베란다를 통해 한목재 방에 들어간다.
1: 식사해요. 밥 먹어요. 괴로워 말아요. 못 치면 말죠. 그까짓 게 뭐가 대수예요?
0: 종사손이 한목지를 위로하려 애쓰지만 한목지는 시험 등록 장소에서의 전경을 잊을 수 없다. 시험 자격을 박탈당하고 돌아서서 가던 한목지는 갑자기 사람들을 밀치고 등록일꾼 앞으로 온다.
2: 누가 규정했어?
3: 왜라?
2: 개뿔같은 아니, 규정! 아니, 규정을 해놓으세요! 봅시다! 왜 못 치니까! 멀쩡한데 왜 못 치니까 말입니다! 왜!
3: 진정아 젊은이!
2: 두더비! 두더비 줘요! 돈을 돌려줘요! 개뿔같은 규정이야!
3: 다시 남번
0: 시험 등록 장소에서 돌아온 후 줄곧 말 한마디 없던 한목진은 종사손의 말에 갑자기 입을 열고 벼락같은 화를 낸다.
3: 그까짓 거?
4: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알아? 우리 세대로 놓고 말하면 재생할 수 있는 기회고 운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1: 기회는 많아요. 꼭 대학에 가야 돼요.
4: 대사, 짜증나. 좀 조용히 있게 나가줘.
1: 헤밍웨이라 사람이 그랬잖아요. 쓰러질지언정 패할 수는 없다고. 외국 사람도 그렇게 용감한데 이까 좌절이 다 뭐예요?
4: 나가!
1: 어쨌든 난 목지 씨 곁에 있을 거예요.
4: 곁에서 뭐래? 왜 내 곁에 있는가고? 나 끝장이야! 평생 부모님 덕으로 살아야 돼. 이 방에 갇혀 성냥갑이나 붙여야 된단 말이야.
1: 998? 됐어요. 또 1000개예요. 이거 가져가면 또 기록을 깨요. 11원 벌어요.
4: 정말?
1: 응.
4: 가자, 또 만들어 가자. 다 끝났는데 곁을 왜 있어?
1: 그럼 평생 끝까지 옆에 있을 거예요.
4: 바보야, 아직도 모르겠냐? 아? 이제야 알겠어. 이 다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알아야 했어. 생활의 문턱은 영원히 닫혀버렸다는 거 난 이제야 알게 됐다고. 꿈을 향한 문이 꽁꽁 닫혔어. 나가! 나가!
0: 등록을 거절당하고 쫓기다시피 빠져나오던 정경이 한목재 가슴을 아프게

0: 안방으로 들어온 정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어머니 진혜화의 앞에 마주앉는다.
1: 엄마.
2: 정연아.
1: 응?
2: 지금은 네가 유일한 희망이야. 열심히 공부해. 시험 잘 봐.
1: 그럼 오빠는 어떡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방법을 대보래요.
2: 조생제도는 나라에서 정한 거야. 얼마나 대국무사한데. 불가능해.
1: 오빠 너무 불쌍해요. 오빠 시험 자격만 있으면 꼭 제일 좋은 대학에 가요. 불공평해요.
2: 묵지는 기회만 있으면 꼭 붙을 수 있어. 복경대학 문제 없어.
1: 그러게요. 엄마.
0: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선 진혜화는 책상에 놓인 매교정이며 활통조림들을 들어 한정연에게 넘겨준다.
2: 너를 주려고 산 것들이야. 영양을 보충해야지. 학교에 가서 먹어. 매일 영양을 보충해. 저녁에 밤을 새면서 공부하지 말고 노력해야 해. 우리 딸 명심해. 지금 넌 아버지와 엄마,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야. 힘내.
1: 알았어요.
2: 가봐.
1: 네, 갈게요.
2: 응, 힘내.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지만 시험 등록을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는다.

0: 40년이네.
1: 현장을 살피며 걷던 한경선은 사람들 속에서 유가를 발견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간다.
0: 유가지.
2: 아저씨.
0: 아직도 등록 못했어?
2: 아,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못했어요. 친구와 함께 번갈아 줄을 서고 있어요.
0: 좋은데 옷 많이 입지?
2: 괜찮아요.
0: 내 옷을 걸쳐.
2: 아니에요. 정말 안 추워요.
0: 아니야, 안 돼. 알키라도 하면 어떻게 시험쳐. 자. 공부해.
2: 고마워요, 아저씨.
0: 별소리를 다 하네. 앞에 가볼게. 네.
1: 한경선은 단촐한 옷차림을 한 유가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걸쳐주고 자리를 든다. 이튿날 호용 어머니와 호용이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 식사 중이다.
3: 어머니, 오늘 감자채가 짜요. 맛없어요.
4: 속도 편하구나. 걱정도 안 되니? 너 색시 지금까지 안 왔는데 찾을 생각은 않고 반찬 투정이나 하니?
3: 일이 있다잖아요.
1: 반찬을 집어 입에 넣던 호용 어머니는 너무 짠 맛에 몸을 흠칫 떨며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푸념을 계속한다.
4: 무슨 일인지 알아?
3: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제 오면 물어보면 되죠.
4: 에휴, 내가 물어봤어. 정부에서 대학생을 모집하는데 누구든 치라고 한대. 뭐라더라? 대학시험?
3: 대학시험? 10년 넘게 잠잠했다가 왜 또 시작한대요?
4: 그러게 말이야. 내 보기엔 네 색시도 들떠있어. 요즘엔 밥 먹을 궁리도 없이 맨날 책을 안고 헤매. 이것 봐, 이거. 이게 언젠데 아직도 안 와.
3: 아, 어머니, 원래 그래요. 책으로 끼니를 때워요.
4: 지금은 달라. 이전엔 그래도 집에서만 책을 들고 있었어. 네 색시가 정말 대학에 붙으면 난 색시를 빼앗겨.
3: 에휴, 걱정 마세요. 대학생이든 소학생이든 내 마누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1: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학 입시 공부를 위해 유가는 학교에 가 있기로 결심하고 간단히 짐을 챙긴다. 이를 지켜보던 호용이 유가를 말린다.
3: 집을 놔두고 학교에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2: 학교에 한 달 정도 있을 건데 인차 지나가요. 그리고 학교가 조용해요. 방해도 없고.
3: 집은 어쩌? 빨래, 밥 누가? 나와 엄마한테 다 밀어버리면 안 되지.
2: 등록 다 했고 지금 제일 바빠요. 학교에 도서관이 있어서 복습하기 편리하거든요.
3: 집에서 복습하? 방해 안 할게. 하고 싶은 대로.
2: 한 달이 인차 지나가요. 치고 바로 올게요.
3: 안 돼요. 동의 안 와.
5: 대영아!
1: 어머니가 부르는 바람에 호영은 유가와 이야기를 하다 만다. 방을 나가면서 호영이는 다시 한 번 유가에게 짐을 놓는다.
3: 동의 안 했어.
1: 속상한 얼굴로 잠깐 생각에 잠겨있던 유가는 결심한 듯 짐을 들고 집을 나선다.

0: 여보.
1: 얼마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는 호영이 얼굴이 사납게 굳어진다. 한목진의 집. 한목지가 두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정원을 거닐고 있다. 기노피 자란 나무를 등지

들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잠시 후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한목지 얼굴에서 락담과 절망의 기색이 사라지고 대신 그 어떤 큰일을 결심한 듯 비상함이 감돈다. 한목지는 자신의 생각을 꽂힌 듯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0: 종사존네 고향마을. 종성이량 쪽에 커다란 광주리를 건 밀대를 메고 집집을 누비고 있다.
1: 들어가세요.
2: 다음에 또 오게.
1: 네네네. 네, 네.
2: 아, 길에서 조심하고.
1: 네, 명심하세요.
2: 아, 그래. 네.
3: 정성이 또 지내가.
1: 그래, 또 채소 들러 다녀.
2: 정성이 왜 이제 와? 한참 기다렸는데. 자, 우리 집 꺼내.
1: 이건 몇 근입니까?
2: 두 근이요.
1: 두 근이죠.
2: 네. 그래, 수고해줘.
1: 다시 와서 봐요.
2: 그래.
1: 소식 알려줄게요.
2: 그래.
1: 아주머니, 아주머니, 다 됐습니까?
2: 됐네, 됐네.
1: 주세요, 먹이.
4: 여기 있네.
1: 제시간이에요.
4: 길에서 조심해. 응? 다 세어봤어. 딱 24개야. 깨지면 배상해.
1: 22개겠죠.
4: 세어봐. 24개야.
1: 하나, 둘, 셋. 됐어요. 24개. 비싸게 팔아줄게요.
4: 수고하게. 대단한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서 우리까지 덕을 보네.
1: 아니, 아니, 아니. 별거 아닙니다.
4: 길에서 조심해.
1: 네.
0: 종성이 어느 집 앞에서 달가를 받아가지고 광주리에 담는데 마침 장회계가 저쪽에서 오고 있다. 달가를 담아놓고 일어서려던 종성은 못 본 채 지나치려는 장회계를 불러세운다.
1: 에이, 장회계, 장회계.
5: 응. 그 집엔 팔 게 없어. 팔아줄게.
6: 주제넘게 조동이만 따라가지고 온 동네를 돌며 이만한 채소를 거두다가 아무 때도 독이 쩔어 잡혀갈 거야. 누가 보겨?
0: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건뜩 쳐든 장회계는 종성의 말에 곱방귀를 날리며 고개를 획 돌린다. 장회계가 자리를 뜨자 종성은 장회계의 등 뒤에 대고 그의 흉내를 낸다.
1: 어여, 누가 감히 나를 잡아가겠어.
4: 길에서 조심해.
1: 안심하세요.
4: 값을 잘 받고.
1: 나로 챙길게요.
4: 조심해서 가.
1: 걱정 마세요.
4: 그래.
1: 갑니다. 에이, 채소를 팔겠으면 주세요. 시내에 가져가면 큰 돈 법니다.
0: 한목진의 집. 정사손이 잘못한 어린애 마냥 두 손을 양쪽 다리에 붙이고 서 있는다. 한목지가 두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지르고 종사손의 주배를 돌아 슬렁슬렁 걷고 있다. 방에 있는 둥근 상우에는 뾰족한 송곳이며 벤치며 나무 잣대가 놓여 있다.
7: 벌써 세 날째야. 어? 진보가 전혀 없어.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 이거 봤어? 다 너한테 쓸 거야.
8: 나한테 쓴다고요?
7: 어쩔 수 없지. 송곳, 신바닥 누비는 걸로 네 볼을 찌를 거야. 벤치, 이갈론 손톱을 비틀고 그러면 심장까지 짜릿해 날 거야. 이건 자, 손바닥 때리는 거. 그리고 장병기, 이걸로 엉댕이를 때릴 거야.
8: 강설금을 고문하던 거잖아요.
7: 아이고, 붉은 바위를 봤네. 그거 타곤 못 비기지. 대꼬챙이 고문이 자 고추물은 안 쓸게. 이거 봤지? 이게 뭔지 알아? 설인장. 내 턱 밑에 둘 거야. 졸려서 머리만 떨구면 곰보 딱지가 돼버리는 거지. 선인장 영어로 뭐야?
8: 응?
7: 말 말해. 생각 말고.
8: 네?
7: 선인장 영어로 뭐야? 빨리. 빨리.
8: 선인장.
7: 빨리.
8: 선인장.
7: 손 내놔.
8: 생각해보고요.
7: 손 내놔. 늦었어. 야, 이리 줘. 이리 줘.
0: 겁에 질린 종사손이 뒤로 물러서지만 한목지는 사정없이 몰아붙인다.
1: 어?
0: 종사손이 쭈겟거리며 주먹을 내밀자 한목지가 잣대로 손을 찌르며 주먹 쥔 손가락을 하나씩 편다.
1: 펴. 아, 펴.
8: 진짜 떨려요?
1: 펴라고. 펴. 한 번 더 물어볼게. 선인장형으로 뭐야?
8: 선인장. 모르겠어요. 아빠.
1: 생각났어?
0: 종사손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한목지는 이번에 송곳을 들고 종사손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고 찌를 것처럼 한다.
1: 영어로 뭐야?
8: 살려요. 생각할게요.
1: 뭐야?
8: 생각할게요.
0: 선인장.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 급히 책을 들고 번지는 종사조를 보며 한목진은 혼자 피식 웃더니 곧 정색한 표정을 짓는다. 그런 줄도 모르고 종사조는 단어를 찾느라 여념이 없다.
7: 빨리!
8: 선인장, 아, 모르겠어요.
0: 드라마 인생향연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0: 마을 사람들의 채소를 한가득 거두어 광주리가 넘쳐날 듯이 담은 종성이 시내에 들어선다. 종성이 한 골목을 지나는데 마당을 쓸던 한 젊은 여인이 그를 불러세운다.
1: 저기요.
2: 네.
1: 아, 그게 뭐예요?
2: 아, 이건 싱싱한 농산물입니다. 보시겠습니까?
1: 들어오세요.
2: 네.

0: 여기 내려놔요.
1: 아, 네.
0: 봅시다, 뭐가 있는지.
1: 싱싱한 채소지요.
0: 여기는요?
1: 버섯과 달걀이고요.
0: 달걀?
1: 예.
0: 볼게요.
1: 오늘 금방 나온 겁니다.
0: 달걀이 괜찮네요. 얼마나 있어요?
1: 예, 24알입니다.
0: 24알. 이러자요. 량표 15근으로 바꿉시다.
1: 15근은 너무 적습니다. 15근이면 못 바꾸죠.
0: 전번엔 12근으로 20알 바꿨는데요.
1: 12근으로 20알?
0: 진짜예요?
1: 매출이 알이겠죠.
0: 아유, 이것보다도 큰데 매출이 알이라니요. 달걀이에요.
1: 아니, 달걀은 선물할 건데요. 20근이면 몰라도. 그래요. 20근만 준다면 다 드리죠. 아님 남주겠습니다.
0: 아휴, 그럼 18근으로 해요.
1: 그냥 선물할게요.
0: 아휴, 사람 주참. 됐어요, 됐어요. 20근 해요, 20근. 잠깐만요, 량표 가져올게요.
1: 네. 서두르지 마세요.
2: 이 문제를 봐. 아무리 애들어 봤자 이게 중점이야.
3: 한목진의 집. 한목지가 종사전의 공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진애화가 들어서며 사전을 부른다.
4: 사전아, 여기 있었어? 얼른 아줌마를 도와 밥해. 저녁에 아버지가 오셔.
3: 진애화의 말에 사전은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일어서서 방을 나간다.
5: 내일을 말할게요.
2: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4: 뭔데?
2: 내일부터 가사는 엄마와 아주머니가 많이 하세요. 사전은 대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4: 사전이가 대학?
2: 네.
4: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붙을 수는 있고?
2: 당연하지요. 내가 있는데.
4: 큰 소리 치긴. 네가 무슨 개수순으로? 그리고 대학 붙으면 누가 널 돌봐? 할목지. 무슨 생각하는 거야?
2: 됐어요, 어머니. 사고 마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해요.
4: 하긴 뭘 해. 한석이는 알아? 잘 들어. 이건 엄숙하고 진지한 일이야. 이랬다 저랬다 뭐야. 안 돼. 순화같이.
3: 한병선의 사무실. 문건을 보던 한병선이 잠깐 안경을 벗어놓고 서랍에서 약을 꺼내 먹는다.
6: 여보세요. 그래. 기관식당? 무슨 일인데? 그런 일은 없어. 이름이 뭔데?
3: 잠시 후 뒷짐을 지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한병선의 곁으로 정성이 가까이 다가서며 변명을 늘어놓는다.
1: 아저씨, 아하, 배를 끼쳐서 죄송한데 사전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배를 끼치는 거 질색합니다. 네?
6: 아니, 자네 어떻게 우리 기관 식당에 채소를 가져올 생각했어?
1: 제 채소가 있기 맞습니다.
6: 인기가 많다.
1: 오는 길에 이것저것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채소가 싱싱하고 먹음직하지요. 어디든 없거든요. 그러니 이 좋은 거 어케 남한테 줘요. 안 되죠. 여기 식당에 줘야죠. 당에 충성하는 마음으로요.
6: 충성하는 마음. 보안이 물자 공급이 딸리긴 허. 공급 경로가 단일하니까.
1: 네.
6: 어떻게 농산품과 시내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킬까? 이게 관건이지.
1: 제가 연결시켰습니다. 자원적인 매매는 지지해야지요.
6: 아니지, 그건 다루어. 뭐, 자네 오는 길에서는 개인 거래를 했지만 기관식당은 다루어. 우린 엄격하고 체계적인 구입 제도가 있어.
1: 채소 사는데도 제도가 있습니까?
6: 당연하지. 그러니 경솔해서는 안 돼요. 이틀이 멀다 하기 오면 내 한 달 노임으로도 모자라오.
1: 그럼요, 그럼요.
6: 근데 자네 오늘 나를 일깨워줬어.
1: 쓸모있지요.
5: 그럼 우리 집에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가겠습니다. 사돈이한테 꼭 비밀로 하고요. 갑니다.
6: 아, 아 가봐.
1: 필요하면 얘기해요.
6: 아.
1: 갑니다.
7: 조직도 교류를도 없어. 원칙성도 전혀 없고. 정말 즉흥적이야. 대학 시험? 붙어도 뒷바라지 않아.
3: 진해화가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퇴근한 한병선이 집에 들어선다.
6: 혼자서 뭘 중얼거리요?
7: 여보.
6: 아.
7: 문 닫아요.

0: 왜 그러노? 어?
1: 앉아요.
0: 아, 잘게. 왜 그러?
1: 날 봐요.
0: 아?
1: 여보, 정식으로 통보할게요. 사선이도 대학 시험 칩니다.
2: 진애화의 말에 한경선 역시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잠시 할 말을 잃는다.
0: 사손이가?
2: 진애화의 사무실. 류초농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노크한다.
3: 젠제임, 찾으셨습니까?
4: 들어와.
3: 네. 류 과장, 수고스럽겠지만 부탁할게.
4: 무슨 일입니까?
3: 뭐냐 하면 사존이 대학 시험을 치려는데 네. 등록표에 공사 도장을 찍어야 돼. 요즘

0: 하조님 시간이 없으니까 류 과장이 수고해주게.
1: 네. 바로 갈게요. 고마워. 네.
0: 아, 묵지도 참. 살림살이하는 애를 보고 대학심은 왜 치게 하고. 대학에 붙기라도 하면 앞으로 제 처지가 달라지겠는데.
2: 문을 나서다가 혼자 중얼거리는 진혜화의 말을 듣던 류춘홍의 두 눈이 갑자기 정기로 반짝인다. 한목진의 집. 책상을 사이두고 마주 앉은 종사손이 한목진의 물음에 바싹 얼굴을 들이대며 대답한다.
3: 어머님이 해줬다고?
1: 네. 어머님이 공부에만 집중하라면서 대신 다 해줬어요.
3: 입에 꿀을 발랐구나. 말끝마다 어머님, 어머님.
1: 그럼요. 목지 씨 어머니자 내 어머님이죠. 결혼도 했으니 당연히 어머님이죠. 어때요? 안 되겠죠?
3: 나한테 불경하면서 큰 소리치기. 어리야, 한 시간 내로 장문 한 편 써.
1: 준비 못했어요.
3: 안 써? 벌이 기다리는데.
2: 한목지가 득이양양해하는 종사손의 코앞에 송곳을 내어 보인다. 그 바람에 한껏 들떠있던 종사손의 표정이 대번에 우거지 상이 된다. 만년필을 뽑아든 종사손이 한목지 얼굴을 흘끔 쳐다보고는 입을 삐죽이며 장문을 쓰기 시작한다. 한편 한병사는 손비서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며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4: 회의에서 불 좀 질러야겠네. 농촌 생산력과 생산관계, 농민들의 개인 땅 확대에 관해서.
5: 한석이, 남들은 한석이가 농촌 상황을 모르고 농민들에게 그...
4: 돌아나는 거지. 우리 친척들은 다 시골 사람들이야.
2: 한목진의 집. 주방에서 진혜화가 제설을 썰고 있다. 장을 보고 들어서는 정아주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묻는다.
6: 아니, 진주임.
0: 네?
6: 왜 집집하십니까, 사조는요?
0: 하자, 공부해요. 대학 시험 친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거들어줄게요. 어딜 갔댔어요?
6: 아, 장 보러 갔던 김에 카드에가 당비를 냈지요.
0: 그저께 냈잖아요.
6: 아, 그땐 사람이 없어서 오늘 또 갔습니다. 아, 이리서요.
0: 아니, 아니,
6: 갈게요.
0: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6: 아유, 보세요. 됐죠? 이리 보시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6: 아, 비가 납니다. 자, 자, 얼른 약 바르시죠. 자, 자.
0: 여보, 얘기 좀 해요.
2: 가래빈 손가락을 젖히하고 난 진혜화가 서재로 들어온다. 진혜화가 책상 앞으로 다가오자 한병선은 보던 책을 덮고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다.
4: 에휴, 해보.
0: 목지가 대학시험, 아니지, 목지가 사전의 대학시험을 도와주고 또 이 집에 가사는 내가 아줌마를 도와해주고 난 뼈가 빠지게 일해도 괜찮아요. 근데 묵지를 좀 봐요. 사존이 때문에 지쳐서 무슨 꼴이 됐는지 보라고요. 모른 척 할래요?
4: 아, 맞소. 아, 대학 시험은 누구에게나 일생의 대사요. 원래는 온 가족이 사존을 내어 싸고 돌아야지.
0: 치, 꿈 깨요.
4: 이런, 이런, 아직도 친딸로 생각하지 않으니 그렇소. 에이, 틀렸어.
0: 친딸은 무슨, 뭐가 틀려요? 노망 들었어요? 지금 사전에 대학 시험을 도와줘서 그러다 덜컥 붙어서 재구실을 한답시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네? 묵지는 목숨 바쳐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나중에 어쩌려고요?
4: 이, 아니, 이런다고 둘을 묶어둘 수 있겠소? 아?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요. 모든 건 순리에 따르기요. 사전이가 가겠다는 것도 그건 정상이요.
0: 그쵸? 그럼 우린 뭐예요? 남 좋은 노릇을 하고 있어요?
4: 그건 아니지. 내 보기엔 요즘 묵지의 상태가 좋더구만. 아, 묵지의 도움으로 사손이가 붙으면 우리 아들이 대학생을 양성시킨 거요. 아, 그러면 성취감도 생길 거고. 이런 능력은 누구한테나 있는 게 아니요. 아, 그리고 우리 보고 지도하라면 돼요? 중학교도 못 붙어.
0: 각오가 정말 높네요.
4: 아, 각오가 아니요.

0: 참.
1: 한병선은 손목에 걸었던 시계를 벗어 진해화의 앞에 내놓는다.
0: 좀 기여해야겠어. 아들한테 줘. 솔직히.
2: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0: 복습할 때 필요하. 아?
2: 왜 이래요?
0: 아이고, 주워.
2: 그럼 당신은요?
0: 글쎄, 변화하면 돼요.
2: 변화하다니요?
0: 자, 뭐 사손이가 대학에 가면 아들놈은 뿌듯할 거요. 아, 그래서 선물 나는 거요. 그럼 저도 좋고, 아, 나도 좋고, 맞지?
2: 자랑스럽네요. 아니, 여보, 입이 아프게 말해봤자 결국 헛소리 했네요, 그렇죠?
0: 아니지, 그거 뭐 시계를 가졌잖소.
1: 한병선은 시계를 들고 서재를 나가는 진해화를 웃음으로 바래주고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진해화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여느 때 없이 밝은 표정을 한 류춘홍이 노크하며 들어선다.
3: 진주임.
2: 아,
3: 진주임, 맡겨준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했습니다.
2: 수고했네.
1: 류춘홍이 건네준 등록표를 받아들고 보던 진해화의 얼굴에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진다. 공사 의견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이 씌어있다.
2: 동의 안 해? 왜 안 해?
3: 진주임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2: 내가 언제 동의 안 한다는 뜻으로 말했어?
3: 저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림살이하는 애가 대학에 가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2: 누가 안 된다 했어? 내가 언제 그런 말했어? 그런 뜻이 없었어. 변하긴 꼭 변해. 시골 계집애가 대학에 붙어서 지식이 늘고 눈이 트이면 역사적인 변화가 있기 마련이야. 쳐야지. 대학 시험은 꼭 쳐야지. 가서 다시 해와. 그럼 등록표는 다시 만들게.
1: 말문이 막혀 등록표를 쥐고 사무실 나가는 류춘홍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해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2: 내 뜻을 저렇게 마구 이해해? 언제 그런 말 했는데?
1: 학교 의무실. 육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한 동료가 들어서며 그를 부른다.
4: 육아.
5: 네.
4: 남편 단위에서 전화 왔는데 남편이 상했으니 집에 가 돈을 갖고 병원으로 가라.
5: 아, 네네, 고마워요. 아.
1: 육아는 서둘러 책을 정리하고 부랴부랴 사무실 나선다. 급히 집으로 돌아온 육아가 서랍에서 저축 통장을 찾고 있을 때 자물쇠를 챙겨들고 담벽 구석에 숨어있던 호영이 어머니는 살금살금 출입문 앞으로 다가와 문을 잠근다. 자신이 갇힌 줄 감감 모르고 있는 요가는 저쪽 통장을 찾아들고 밖으로 나오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호영이 어머니를 부른다.
5: 응? 어? 어머니! 문이 왜 잠겼죠? 뭐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문을 왜 잠궜어요? 창문까지? 아니!
6: 못질했어. 헛고생하지 마. 창문도 마찬가지야. 단단히 잠갔어. 잠자코, 내 말 들어. 날 탓하지 마. 네가 도망치면 태용이가 또 녹슬리로. 원분을 알면 집에 있어. 쓸데없이 나돌지 말고. 애도 안 낳고 공부는 왜 하고 시험은 왜 쳐?
5: 아,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나가게 문 좀 열어줘요.
6: 유가야, 대영인 우리 호신의 외독자야. 시집 왔으면 호신의 대를 잇는 건 내 책임이야.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호신의 며느리라는 걸 명심해. 말 들어. 가서 누워서 쉬어라. 밥 해줄게.

드라마 인생향연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국-러시아 박람회 개막을 5일 앞둔 5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전시부스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외 업체들은 나흘 안에 모든 설치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올해 중로 박람회 부스 설치는 뚜렷한 특색을 띱니다. 이춘시는 고속철을 이용한 이춘여행, 몸과 마음이 대자연의 숲에 녹아든다라는 주제를 내세워 기존의 생태 녹색을 과학기술의 블루오션으로 전환했습니다. 곧 개통될 할빈 이춘 고속철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확실한 명함이 됐습니다. 흥룡강 사법청은 이번 중로 박람회에 처음으로 특별 전시 구역을 마련해 우리성 공공법률서비스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열리는 제35회 할빈경제무역상담회 흑화 분회장에서는 특색 상급무역, 제품 수출과 산업의 협력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흑화 분회장은 100여 개의 기업이 참가 계약을 신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12일 제10회 중로 박람회 주 전시관 전시장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체 전시 부스 설치 작업은 5월 15일에 기본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재 작업자들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며 부스 설치, 구성물 조립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전시 구역에서는 조명 배선 작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이오 경제 전시 구역에서는 흥룡강 권원 전시 공장 책임자인 고흥붕 씨가 작업자들에게 시공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8개 기업의 부스 설치 업무를 맡았으며 시공 면적은 1,8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재 90여 명의 작업 인력을 투입했고 3일 안에 전체 설치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최근 박람회 부스 디자인과 자재 수준이 크게 향상됐는데 10여 년 전 순수 목조 구조가 유수였던 디자인과 달리 현재는 철골 구조와 목재 구조를 융합하고 발광 글씨, 디지털 전시 장비 등을 접목해 기술감과 다문화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할빈경제무역상담회의 시공 공정, 서비스 기준 및 부스 설치 효율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전문 교육을 마친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전원 배치를 마쳤으며 박람회 기간 통역 지원, 현장 질서 유도, 비상 상황 대응 지원 등 전과정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제10회 중국-러시아 박람회가 5월 17일 개막하는 가운데 제35회 할빈 국제무역 박람회도 동시적으로 할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막이 오릅니다. 흥룡강 각 지역은 자연 조건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성과, 흑토 특산물, 문화관광 자원을 대거 선보이며 도시마다 개성이 넘치고 지역마다 특색을 갖춘 차별화된 구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최지 할빈의 전시관은 의홀 메인 통로에 마련되어 있으며 3+1 구조로 첨단 장비, 대러시아 협력, 문화관광 및 스마트 농업 성과를 전시하게 됩니다. 감옥사 전시관은 허조적 물고기 가죽 그림, 판화, 동진주 보석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선족 허조족 가물을 잇따라 펼쳐 우아한 선율과 요리한 춤 사이로 민족 문화 특색을 한껏 보여주게 됩니다. 개선은 문화 관광의 우세를 전시 전 과정에 관통시켜 흑연 신소재, 가시오가피 약재, 흥계호 대배고, 냉면과 매운 요리를 선보이게 됩니다. 출대하는 전자상 거래를 특징으로 현지 유명 라이브 방송팀이 현장에서 방송을 통해 벌리의 홍성잣, 블루베리 등 지리적 표시 제품을 홍보하고 중국, 러시아 양방향 판매 채널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학강은 중국 빙화자기, 꼬치구이, 상쾌한 음료 등을 전시하며 신제품 홍보회를 열어 러시아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경은 오래된 석유 도시의 이미지를 깨고 3D 프린팅, 스마트 요리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전시하며 동북 대판 아이스크림 등 시음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룡강 각 지역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야간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상권에서 향촌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인파가 북적이고 야간 생활의 정취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둠이 깃들자 여유로운 야간 시간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할빈 여러 상권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야간 경제 공간은 사람들이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동북농업대학 미식거리는 5월 들어 일평균 방문객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요즘 도시 주민 소비의 60%가 야간에 이루어지며 야시장은 그중 가장 생활의 정취를 갖춘 성장극으로 꼽혔습니다. 치치할 제우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동북 특색의 먹거리 외에 거리 공영구역, 어린이 놀이구역을 특별 설치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상가들의 영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배로 증가했고 주변 상권의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외 지역 문화 특색이 강한 야간 소비 IP인 개소 냉면축제, 흑하 애휘국제 야시장 등도 도시의 온정과 왕성한 소비 잠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야간 경제의 물결이 농촌 진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26년 마을 슈퍼리그 전국대회 흥룡강 지편 경기구의 경기에는 1일 경기 관람 인원이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회 개막 이후 지역 문화창의 상품 및 농특산물의 야간 매출은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으며 약 200명에 가까운 농민과 소규모 상인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파가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밀이 남에서 북으로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리길을 달리는 풍년 수확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열전 흑하 부간시 통북진 비약촌의 농기계 차량 대호가 또 만반의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농기계 차량 대호는 황금빛 밀파도를 타고 남에서 북으로 지역을 넘나들며 작업을 펼쳐 우리성의 우수한 농기계로 전국의 대농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남방진군팀의 이웃마을의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역을 넘나드는 작업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기계의 지역 간 조성은 남방농기계 부속, 북방농기계 유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호북, 하남 등 주요 밀 생산지에서는 룡강 농기계 작업자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농기계 지역 간 작업 증명서 3,700장 이상을 1차로 발급했으며 수천 명의 농기계 작업자들이 준비를 마치고 소득 증대와 부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열전 2026년 동부 철새 이동 모니터링 및 이동 경로 보호 연구회의가 동북 림업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9개 철새 이동 경로 중 4개가 중국 영토를 지나는데 그중 흥룡강성에 위치한 동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이동 경로는 철새 종류와 수량이 모두 전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룡강 구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철새 고속도로로 불립니다. 이 핵심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성은 성간 미 국경 간 협업 강화, 습지 등 소속지의 체계적 복원, 우주, 공중, 지상 일체화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방안을 통해 전 세계 철새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월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열전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32만 대, 판매량은 9.7% 확대된 134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4월 전체 신차 판매량 중 신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3.2%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这一刻，却还是舍不得。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독강이를 학교에서 떼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산에서 밭에서 시달렸다. 그들이 어떤 밥을 먹고 무슨 옷을 입었겠는가는 도말에서 무엇하랴. 가까스로 자기를 달랜 수연이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 품에서 동생을 받아 안았다.
1: 어머니, 울지 마세요. 괴로워 말아요. 지나간 일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0: 어머니는 차차 울음을 그치고 딸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타정스레 딸의 둥글고 실팍한 어깨를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눈길로 자기 곁에서 한치도 떨어진 적이 없는 다 큰 딸을 훑어보았다. 생활의 고달픔으로 하여 어머니는 한 번도 딸을 자세히 보지 못한 듯하였다. 그는 수연이가 마치도 어딘가 오래 있다가 다 큰 뒤 불쑥 나타나기라도 한 듯이 딸의 모든 생김새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지어 딸이 입고 있는 여기저기 기운 색나른 남색 저고리마저 방금 입어서 처음 보는 것만 같았다. 18살 난 수연이는 어머니 키만큼 컸다. 볕에 타서 검붉은 색을 띤 둥그스름하고 훤한 얼굴은 언제나 변함없는 평온을 하여 거의 무표성한 듯하였다. 그러나 너무 천진하고 애어려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무슨 사색에 잠긴 듯한 이마 위에 몇 줄기 가느다란 주름은 단순하면서도 주견이 있고 천진하면서도 어른스러운 감을 자아내었다. 그가 평소에 말이 적고 떠들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성미의 한 측면일 것이다. 처녀는 어릴 적부터 산에 오르기 좋아했고 일도 잘했다. 그는 일하러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곧 울며 떼지를 썼고 17살에는 말을 몰아 곡식단을 나를 수 있었다. 러덩은 그를 건장하고 굳세게 만들어 주었다. 이태전에 그를 산의 아이처럼 튼튼하다고 하였다면 지금의 그는 같은 또래의 총각들과 비해도 조금도 짝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봉긋한 앞가슴과 가래짝 같은 팔로 하여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그 시대인 여자들은 18살 때부터 쪽발을 감아야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은 장가들 때 먼저 새색시의 발이 큰가 작은가를 본 다음 곱고 미운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처녀가 좀 크면 숨막히는 가슴띠를 둘러야만 하였다. 어머니는 자기가 그 고통을 겪었고 또 일을 시켜야 하겠기에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용서하였다. 이 고난의 세월에 수연이는 돌더미를 뚫고 솟아나온 풀마냥 억세고 싱싱하게 자라났다.

0: 어머니의 눈길은 딸이 꼭 틀어지고 있는 이태선의 분노한 남편이 움켜잡았다가 하는 수 없이 내던졌던 그 화숭대에 가서 떨어졌다. 그는 저도 모르게 온몸을 부르르 떨며 공포에 질려 말하였다.
1: 얘야, 너 어쩌자고 그걸 꺼냈니? 다시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내가 만약 잘못된다면 이 애미는 어떻게 살아가니?
2: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그리고 제 말 좀 들어봐요.
0: 수연이는 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2: 어머니, 전 아버지처럼 혼자서 달걀로 바위를 까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우리 많아요. 어머니, 마음 놓으세요. 전 꼭 우리 집안의 원수를 갚겠어요. 원수를 갚는다고?
0: 어머니는 왓들 놀라 머리를 들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는 의혹에 찬 눈길로 딸을 쳐다보았다.
2: 어머니, 알아요?
0: 수연이는 어머니가 눈물을 멈춘 것을 보고 얼마간 흥분되어 말을 이었다.
2: 우리에게는 조직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제일 좋은 사람들인 공산당이 우리를 이끌어서 외놈을 쳐보시고 왕유리 같은 악당놈을 처단해버려요. 어머니, 죄다 알려드리죠. 왕유일놈의 목숨도 바로 오늘 밤이 끝장나요.
1: 뭐, 그게 정말이냐?
0: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1: 그래요?
0: 수연이는 조용히 대답하였다.
2: 어머니, 겁낼 것 없어요. 우린 꼭 그놈을 이겨요.

0: 어머니, 우린 오늘 저녁 우리 집 사랑채를 좀 쓰려고 해요. 우리 집은 산을 둥지고 있길래 나쁜 놈들이 눈치채지 못해요. 더욱이 우리 모두 어머니를 믿고 있어요. 다른 집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어머니는 승하하시겠죠?
1: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목석같이 굳어졌다. 뜻을 미처 새겨들을 새도 없이 공포가 밀려들었고 더욱이 딸을 걱정하는 긴장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방금 거리에서 일어난 그 일을 생각하고 급히 말하였다.
2: 수연아, 방금 괴력은 한차가 남쪽으로 갔다. 너희들은...
0: 알았어요. 제가 이제 나가보죠.
1: 수연이는 동생을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막 걸음을 뛰려다가 머리를 휙 돌리며 물었다.
0: 아, 어머니, 사랑채 사람들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세요.
2: 그래라. 그럼 넌 어서 가보아라.
1: 어머니는 재빨리 대답하였다. 그러나 딸이 사라지자 다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머니의 가슴은 단 것인지 쓴 것인지 매운 것인지 신 것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가지가지의 복잡한 감정에 엉키우고 얽매였다. 입가에는 마치도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는 듯도 하고 수고운 미소를 지어내는 것 같기도 한 깊숙이 패인 가는 주름살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수연이는 골목을 벗어나자 란자와 마주쳤다.
0: 너 봤니?
1: 그는 란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3: 뭘?
1: 어정쩡해서 눈을 쪼푸리던 란자는 대뜸 알아차렸다.
0: 넌 어떻게 알았니? 아, 아주머니가 말해주었겠구나.
3: 너희 어머니는 매를 맞았어.
0: 뭐? 매를 맞다니?
3: 아니, 아주머니가 말하지 않았니? 바로 그 마차 위에 괴력은 건법 한 장놈이 총탁으로 한 대 때렸어.
1: 란자는 그때 일을 대충 이야기해주고는 수연이를 끌며 나직이 말하였다.
0: 강도모에게 알려주러 가자. 내가 세워보았어. 좌우에는 괴력군이 네 놈이야. 한 놈이 정을 한 자루씩.
1: 마차는 높은 담벽 옆에서 속도를 죽였다. 차 머리꾼이 큰 소리로 외치며 채찍을 올리자 노새들이 허리를 꼬부리고 앞으로 후닥닥 달려나갔다. 마차는 다시 덜컥거리며 궁중형 대문을 지나 현판에 검은 글로 승수향 향공소라고 쓴 간판을 건 문어구에 가서 멈춰섰다. 차후에서 네 명의 괴뢰군이 뛰어내려 음침한 주홍색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깊숙한 저택 안의 응접실 문어구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눈썹마저 거의 보이지 않도록 훌렁 벗어진 피동피동한 둥근 머리는 비계덩어리를 방불케 하였다. 그가 입은 검정 비단겹 조거리의 까만 빛에 기름기 흐르는 상판대기가 한결 더 번지르르해 보였다. 괴뢰군들 가운데서 낯짝이 얽은 놈이 쪼르르 계단을 올라가 공손하게 웃음을 지으며 굽신거렸다. 그는 곽곰보였다.
4: 왕형장님, 귀체 건강하옵신지요?
5: 곽반장이 돌아왔나?
4: 네.
5: 수고했네. 아, 수고했어.
1: 왕요일은 누런 앞니를 드러내며 반장과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찬물을 마시면서 쑥덕거렸다. 승수향 향장 왕요일의 집은 몇 대를 물려 내려오는 큰 부자였다.

0: 였지만 그 어느 때도 왕유일 놈이 재산을 넘겨받은 후처럼 흥성거리지 못하였다. 왕유일에게는 왕간지라 부르는 사촌동생이 하나 있었으나 그들은 아버지 대에 벌써 재산을 갈랐었다. 소문에 의하면 재산을 가를 때 그들의 아버지 형제가 산 하나로 하여 알력이 생겼는데 결국은 왕유일의 아버지가 관청을 등에 업다 보니 왕간지 아버지는 손해를 보고 말았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이 두 집은 담을 하나 사이두고 있었으나 의는 좋지 못하였다. 왕간지 아버지는 바로 그 일을 겪은 뒤 아들을 키워 꼭 벼슬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왕간지를 어릴 때부터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왕간지는 중학교에 들어가자 줄곧 밖으로 또 돌아다니기만 하고 집일은 전혀 돌보지 않아 재산은 하나도 불지 못했다. 다 같은 지주인 이 두 형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견해는 각이하였다. 왕간지는 부평에서 대학을 마치고 연태에 와서 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일이 매우 드물어서 마을 아이들은 거의 글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몇 번 집을 다녀간 정령을 보아 그를 왕유일과 다르게 여겼다. 왕간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친절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업신여기지 않았다. 특히 민국 24년 초겨울에 그는 집에 왔다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모자라 고생하는 것을 보자 자기 집에 묵은 쌀을 얼마간 꺼내어 구워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도 글 공부를 하고 나다니던 사람이 낫다거니 견식이 높다거니 하고들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촌형 왕유일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 진사령이요 전탄장이요 황삼해요 치얼러요 하는 지방 군벌들이 이 산간지구를 통치하고 있었다. 왕유일은 애비의 자리를 넘겨받아 향장이 되자 땅떼기나 차지하고 제 마음대로 사령인지 뭔지 하는 관직을 차지하고 세도를 부리는 토비 세력을 등에 업고 이 일대의 지방 황제 노릇을 하였다. 평소에 그들 부자는 부근 마을로 싸다니면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여 딸이 곱게 생겼거나 좀 예쁜 며느리를 맞은 집에서는 살기 아가리에서 닭을 보호하듯 그놈들을 피해야만 하였다. 왕유일의 재산은 그 본인도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마을의 근 절반 땅을 차지하는 왕간의 저택은 푸른 벽돌로 쌓아올린 기와집이었다. 집 둘레에는 담벽을 두르고 담벽 위에는 마름쇠를 꽉 박아 놓았으며 대문 오구에는 문을 지키는 포대가 위험스럽게 높이 솟아 있었다. 집에는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하여 수십 명의 개다리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이 산골에는 이놈의 집밖에 큰 마차가 없었다. 향장은 마차가 다니기 편리하게 하려고 농민들을 끌어내어 도수성까지 뻗어간 큰 길을 닦게 하였다. 77 사변 이후 일본 놈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중국 사람이면 다 죽이고 빼앗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왕유일 놈은 이제야말로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럽 겁을 먹었다. 그 후에 일본 놈에게 달라붙은 군벌 진옥당이 편지로 그에게 세력을 누리고 보안대를 조직하라고 했다. 이놈은 너무나도 기뻐 자기가 이전보다 한결 더 위험있게 느껴졌다. 오래지 않아 괴뢰 현장이 폭동군에게 처단되었다. 현내가 술렁거렸다. 왕유일은 겁이 덜컥 나서 황급히 일본 놈에게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벌방에 병력도 모자라는 외놈들이 어떻게 산골까지 돌보겠는가. 결국은 그래도 진옥당이 괴뢰군 한 개 분대를 보내어 이곳 보안대와 함께 북은 몇 개의 마을에 나누어 주둔시켰다. 향공서에는 괴력은 한 개 분대와 29명의 보안대가 지키고 있었다. 보안대 대장은 그의 아들 왕죽이었고 조카 왕류준은 소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다. 공산당이 지핀 불길은 마치도 헤아릴 수 없는 불꽃이 가을에 마른 풀밭에 떨어진 듯 갈수록 세차게 타번졌다. 도처에서 폭동이 터지고 수많은 괴뢰들과 매국노들이 처단되었다. 자기의 적은 세력으로는 이 산간지구가 평온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느낀 왕요일은 외놈들에게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곽건보 반장과 왕죽 왕류즈를 거점에 들여보냈었다.
1: 이게 될 말이야? 이게?
0: 왕요일은 일본 놈들이 아직은 못 온다는 곽건보의 말을 듣자 안절부절 못하여 집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비계똥이 같은 머리를 내저었다. 곽건보는 그닥 대수로이 여기지 않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쭉 웃었다.
2: 형장님,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정 현장이 며칠 지내보다가 정 못 베기겠으면 그쪽으로 철수해오라고 말했으니까요.

0: 드라마 숨바귀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저게 침략 앞에서 구세계 맞서며
1: 희강산을 베이징 시간 8: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